0: YTN 박순표입니다.
1: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한 번도 밟지 못한 베네수엘라와 졸전 끝에 비겼습니다.
2: 답답했던 우루과이전에서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모레노 감독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공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루과이전과 빼닮았습니다. 초반부터 피파 랭킹 48위 베네수엘라에 확실히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공수라인 간격이 너무 넓어 상대의 우리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공격 전개도 답답했습니다. 패스 자체가 세 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던 우리 대표팀의 첫 슈팅은 전반 45분에야 나왔습니다. 전반은 0-0 마무리. 후반 시작과 함께 분위기가 좀 살아났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팀 선수 교체 이후 분위기가 베네수엘라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월드컵 본선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지 못한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는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베네수엘라의 득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4: 사실 이제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선수입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3: 이로써 모레노 감독은 부임 이후 세 차례 A매치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5: 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아주 힘든 경기였습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그나마 세 경기를 통해 대표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는 6일 9시월 마지막 A매치인 우즈베키스탄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1: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책임을 부인한 가운데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뢰도발 사과 요구를 맹비난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낸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은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인데 앞서 합참과 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다며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서 어제 두 번째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로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했습니다. 이틀 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개량형인 화성포 11마 1형 발사 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11마는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0: 에서 해킹 피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추정된다는 발표 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해온 대북 확성기의 역사와 전망을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K-POP 등을 북녘에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방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낼 우려가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 5월 처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60여 년간 모두 5번 남북관계에 따라 켜지고 꺼지길 반복했습니다. 목함 지뢰 도발과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과 오물풍선 살포 등이 재개와 중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2: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3: 김수겸
2: 것입니다.
3: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1: 현재는 남북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도 철거했습니다.
4: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 하지만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재점화한 모양새입니다.
5: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6: 일각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 주장을 하는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서도 대북 방송은 시대착오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무력 충돌마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7: 이게 과연 이제도
8: 그렇죠.
7: 이거는 지금 저희도 좀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1: 정부의 평화 공존 기조와도 맞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대북 확성기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하며 자체 공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자국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관련해 핵무기 동원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9: 하얀 섬광이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이 개발한 펠리컨 탄도미사일을 첫 실전 배치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외국산 탄도미사일에 의존해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세에 자체 공격력 강화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가 연일 키이우를 향해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면서 드니프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세 곳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0: 솔직히 말해서 현재 수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키이우 시장입니다.
9: 평화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서방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자국 영토 칼리닌그라드가 공격당할 경우 모든 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핵무기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서방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 우리의 행동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뿐입니다. 그들은 발트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9: 칼리닌그라드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곳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나토가 최근 칼리닌그라드 근처에서 방어훈련을 하자 러시아는 긴장 고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를 향해 핵 위협을 중단하라며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유럽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 러시아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민간인 대피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1: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치솟는 집값과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 속에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이 강세입니다. 일부 단지에선 전용 59제곱미터가 같은 단지의 84제곱미터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까지 등장했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 2층 매물이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층 59제곱미터 매물이 3천만 원 비싼 15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9제곱미터 매매가가 같은 단지 9평을 제치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 사례가 등장한 겁니다.
13: 토지거래 허가 후에 30, 40대가 주로 예수자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5형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12: 소형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썼다는 얘기는 입지 좋은 강남권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강서구 가양동의 전용 4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최고가인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용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비교해봤더니 40제곱미터 초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10% 이상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3%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소형 이하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양상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14: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금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면적을 줄여서라도 선호 입지에 거주하려는 실수요 매수세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5: 이런 소형 강세는 구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 자금 조달의 한계를 느낀 그런
15: 매수층이 상대적으로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게 이제 현실이고.
12: 1인 가구 비중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 증가와 함께 소형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속한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진척을 보이던 부동산 논의가 장관 교체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회동이 재개되더라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빨리 만나 대화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 물꼬를 튼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견을 좁혀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현안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까 하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18: 잘 진행되던 논의가 잘못하면
19: 오세훈 서울시장
18: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17: 앞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 직후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 해법 도출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8: 기대하건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17: 하지만 국토부 장관 교체 여파로 논의는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회동 2라운드가 재개되더라도 쟁점이던 용산공원 부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1cm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반면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부지 활용에 긍정적 신호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20: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주택부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탄천 물재생센터도 대체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과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19: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뉴스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영남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5에서 30mm, 이외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교통량도 조금씩 늘고 있고 고속도로 위로는 벌써 긴 정체가 생겼습니다.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연풍나들목에서 문경세제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양평 방향 창녕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 1터널 부근에서 경기광주 분기점 구간, 진천에서 진천터널 구간 각각 10km씩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멜로디와 함께 조용히 나를 채우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죠. 뉴스 그리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9시 때 이 시간은 캣 스티븐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Morning has broken.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을 포함해 모레 월요일인 대체 공휴일까지 나흘 동안 뉴스 앤 뮤직 계속됩니다. 10월의 첫 주말이자 공휴일 아침인 오늘 9시 뉴스 앤 뮤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혼산의 즐거움님, 포천 운악산 가을 산행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침부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뉴스 음식 들으며 산에 오르려고요 하셨어요. 포천이니까 좀 위쪽에 있는 산이니 그곳은 이른 단풍이 좀 보이나 궁금하네요. 현재 이 시각 포천 운악산의 가을 모습은 어떤 풍경인지 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손군님, 양수진 아나운서님 파이팅,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알버튼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Don McLean, And I Love You So.

알버튼 하몬드, 돈 맥클린의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총 113건이었습니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1만 9천여 명이며 피해금액은 73억 2,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의 총액은 69억 8,941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총 10건의 사고로 38억 21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대형사 중에는 1위였습니다.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지금까지 5천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 대표들은 다음 주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로랑 누네주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일 학생 시위 현장에서 1,747명이 체포됐으며 투척물이 날아들었고 법집행기관과 교사, 행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난달 28일 이후 체포된 누적 인원은 5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당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8분 25초 막 지났고요. 이어지는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바비 빈튼의 Mr. Lonely, 폴 앵카 Crazy Love.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바비 빈튼의 Mr. Lonely, 폴 앵카의 Crazy Love 세 곡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The Everl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이었어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미 이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이자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행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오늘날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오후 4시부터는 세문안로와 자하문로를 이용해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등도 오늘 오후 3시부터 숭례문 일대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종로와 을지로 등을 이용해 행진할 계획입니다. 만취 상태로 예인선에 오르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21 단독은 숨진 예인선 선원 A씨의 가족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을 상대로는 1억 4천 5천여만 원의 선원재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 3천 3백여만 원을 조합이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면 4시 20분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시대별 장르별 음악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도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곳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은 무료이니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9849님 신청곡이에요.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곡에 이어 캐스케이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까지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모직 자켓을 입어도 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4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서부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 보였는데요. 날 좋은 연휴라 일찍부터 이동량이 많습니다.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고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연풍에서 문경 2터널까지 총 20km가량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일산방향은 성남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1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경인에서 용인분기점 구간 9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 주변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책임을 부인한 가운데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잇단 담화문에 이은 미사일 발사인데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데다 비행 거리를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이를 개량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계열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인데 앞서 합참과 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다며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서 어제 두 번째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대비태세의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3: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4: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안에 드는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래 기자, 피해 소식 전해주시죠.
6: 네, 예가람 저축은행이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에서 고객과 외주 직원들의 정보 유출이 잇따랐는데요. 시중은행들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그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6: 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정보 유출에 동원된 IP 주소를 공유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의 인력을 파견해 보안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본격적인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인 아텍스 AI로 의심되는 흔적이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기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도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언제든 다시 회의를 열어 금융권 전반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3: 이렇게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4: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금융기관 사이버 공격인 만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7: 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수사대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보단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데에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는데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어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7: 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제 막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경찰이 수사 본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7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2차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3: 검찰청 폐지 후 첫 인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균형을, 공소청은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하지만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어 본래 업무가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8: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 직전에서야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7명인 1급 수사관으로는 청장 대행을 맡을 전종민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 전까지 검찰 출신 법조인들로 자리가 채워질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이 낙점된 걸 두곤 대부분 검찰 인력인 조직에 대한 장악에 앞서 수뇌부 균형을 먼저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9: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10: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8: 검사 대부분이 차장입니다. 자리를 옮긴 공소청 첫 인사의 방점은 안정에 찍혔습니다. 지검장 등 대부분을 유임시켰고 인사 규모도 최소화로 한 겁니다.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다는 점은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시급한 숙제입니다. 청와대 의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재개됐지만 여권 강경파가 여전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등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11: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1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1: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8: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줄곧 대행체제로만 운영된 상황에서 취임할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청 폐지로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균형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개문발차 상태인 현재 국면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새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은 막강해졌습니다.
4: 하지만 14만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 넘도록 비어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호영, 유재성 전 차장에 이은 무려 세 번째 임시수장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 경찰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13: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10: 김종철 경찰청장
13: 직무대행입니다. 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김 대행은 취임 직후 실종수사 체계 개편을 1호 쇄신 과제로 내세우고 경찰 개혁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0: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내부에선 대행 체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리더가 밀어붙이는 인사 제도나 조직 개편 등 중장기 정책은 내부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거란 자조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들과 권한과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장의 부재는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행과 고범석 서울청장 등이 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1: 예. 그러자는 시기에 사례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성기용
0: 새로운
2: 청와대
0: 수사 환경
2: 홍보소통수석입니다.
0: 안착과 경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14만 경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에 대한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는 데 인건비만 300억 원 넘게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시설 소요를 빼고 367억 6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대법관 한 명당 보조 인력을 올해와 같이 26명으로 가정한 결과 319억 6천만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4: 지난달부터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항의하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3: 프랑스 정부와 학생들의 대화에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 대표들은 다음 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체포됐다고요?
5: 네,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근교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누적 체포 인원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5천 명을 넘었고, 그중 85%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 발표를 보면 현지 시간 2일 학생 시위 현장에서 1,747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1,949명이 붙잡혔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체포 연행되는 인원이 어제 그제 하루 2천 명 가까이씩 나오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전국 3,700개 고등학교 중 735곳이 학생 시위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교가 아예 폐쇄된 곳도 400곳이 넘습니다. 시위 현장의 폭력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라 누벨레 피블리크는 시위에 참여한 16살 학생이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고무탄을 맞아서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동부 벨포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여러 명한테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고요?
5: 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에 프랑스 정부와 학생 대표, 학부모, 교사들의 대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선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에는 결원 교사의 대체를 서두를 계획을 내놓고 또 학교 시간표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들은 회담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6일 대규모 전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프랑스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금 이 돈을 더 쓰겠다고 약속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5.1%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거란 전망이라서 정부는 430억 유로, 약 65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0: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9: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도 크고 날도 추워지고 있어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영남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고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텐데 중북부 지방에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 찹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1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북용인에서 용인분기점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창원 방향은 괴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인데 여파로 괴산 나들목에서 정체 보입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구간, 연풍에서 문경 2터널까지 각각 10km씩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충청 가는 길이 가장 답답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옥산휴게소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총 7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날씨가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시킬 때, 잠을 자는데 이불을 발끝까지 덮지 않으면 발끝이 시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런데요. 개천절날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말 아침, 휴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아침 풍경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올드팝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브렌다 리의 If You Love Me.

0: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1: 개천절날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10시 뉴스앤뮤직 브랜다리의 If You Love Me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개천절 아침을 맞아서 아침 공기 활짝 환기시키려고 문 열고 태극기도 개항해야겠다 하다가 놀란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와 이렇게 공기가 차다고 해서 놀라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태극기를 달려고 보니까 태극기가 왜 이렇게 햇볕에 바래고 끝이 해졌을까 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해 잘 개항을 하고 접어둔 것 같은데 해지고 낡아 있는 태극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태극기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수거함에 반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국기 수거함이라는 게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부득이하게 방문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칙상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소각은 당연히 안 되고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버리는 것마저도 태극기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처리해야 하니까 잘 그 의미까지 예우를 갖추시면 좋겠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루트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브라이언 힐랜드의 Sail with the Kiss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2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 11.2도였던 데 이어 오늘 아침은 1도가 더 내려가 하루 만에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어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던 대관령으로 오늘은 0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이렇게 평창, 대관령, 고지대 지역은 얼음 얼거 준비하시라고 하고 설이 내릴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 가을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겨울이 곧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오전 10시 3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또 우리 음악 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디온 워윅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크랜 더 갱의 Cherish,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띄워드릴게요.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오전 10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안에 드는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미 이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136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신 곡 제니퍼 로페즈와 핏불의 On the Floo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 new generation. Mr. Worldwide.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0: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살짝 쌀쌀해졌지만 그래도 주말 즐기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에 영남 동해안 지역만 비 소식이고요. 밤늦게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화문은 집회로 인해서 일부 구간 통제 중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까지 전 차로를 막고 진행 중이고 반대 차로로 나눠서 통행 중입니다. 서울역에서는 2개 차로를 막고 3시 30분까지 집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도 현재 집회 중인데요. 12시 반까지 이어지고 서울역에서 한국은행, 을지로 일가와 청계남로를 거쳐서 무교사거리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강서 지역에서 더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북한 원산 일대

0: 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의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1: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합창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추정된다는 발표 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60여 년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해온 대북 확성기의 역사와 전망을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K-POP 등을 북녘에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방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낼 우려가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 5월 처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60여 년간 모두 5번 남북관계에 따라 켜지고 꺼지길 반복했습니다. 목함 지뢰 도발과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과 오물풍선 살포 등이 재개와 중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3: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4: 김수경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2: 현재는 남북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도 철거했습니다.
5: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2: 하지만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재점화한 모양새입니다.
6: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4: 정점식 국민의힘 대북
6: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7: 일각에서 확성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재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서도 대북 방송은 시대착오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무력 충돌마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8: 이게 과연 이제도
9: 그렇죠.
8: 이거는 지금 저희도 좀
4: 강신철
2: 정부의
4: 국방부
2: 통화 공존 기조와도 맞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대북 확성기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개적인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여전히 북한은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4: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드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제 친구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0: 트럼프는 특히 로드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로드먼이 과거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4: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김정은을 알고자 했을 때는 물론이고 지금은 뭐 잘 지내지만 당시 김정은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었습니다.
10: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에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친구라며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4: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는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즈음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북한에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가 마땅한 게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의 공개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미 국무부가 북미 대화는 미국의 고객과 동맹에 대한 공약을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한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와의 대화를 양보로 보지 않는다며 대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면 대통령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와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구시대적 현상 유지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실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일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0: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문 상어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2차 구조 작업이 어제 진행됐는데 그물을 더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북항이가 더는 수로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그물을 고정했고 자연스럽게 수로 바깥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9: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수로에 북항이가 보입니까?
9: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정해둔 그물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모습이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마치 북항이가 직전까지 있던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휴를 맞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북항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 곳을 계속 돌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북항이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좁고 얕은 인공수로가 북항이가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당국도 시민도 어제 2차 구조 작업으로 건강한 작별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는데 일단 미뤄졌습니다. 어제 구조 작업은 50m 그물을 끌고 북항이를 바깥 바다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북항이는 그물이라는 벽에 막혀 서서히 수로 바깥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동한 그물이 멈춘 곳은 바깥 바다까지 100m가량 남은 지점입니다. 인공수로여서 수심이 비교적 얕고 바닥면이 고르다가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에 돌도 많아지는 곳입니다. 그물을 더 끌면 그물 바닥이나 위로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경계입니다. 이러면 다시 북항이가 수로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당국은 여기에 일단 그물을 고정했습니다. 이후 구조 작업을 어떻게 할지 상황 판단 회의가 열렸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은 오전부터 공원에 나와 북항이를 관찰 중입니다. 북항이가 처음 목격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16일째 수로를 떠나지 않은 3.5m 상어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까지 76만여 명이 친수공원을 다녀간 거로 집계됐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북항이가 그물 주변을 맴돈다면 이번 연휴에도 매 10만 명 이상 찾았던 추석 연휴 못지않은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북항 친수공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0: 개천절인 오늘 아침에는 가을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높아진 하늘 아래 서울 동대문 일대는 가을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11: 네, 장한로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오늘 그곳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 거죠?
11: 네, 오늘 이곳에서는 동대문구의 역사를 거리예술로 풀어낸 축제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군마훈련장에서 근현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변한 이 지역의 특색을 담은 건데요. 이곳 장한로 일대 700m 구간을 통제하고 지금 공연과 체험행사 준비로 한창인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까지 선선해서 바깥 활동 즐기기 좋은 만큼 나들이 나와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0.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낮에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23도, 광주 25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0: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영남 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한 만큼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오늘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사거리까지 500m 구간의 양방향 차로가 모레까지 통제됩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내일과 모레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여의대로와 여의서로 일부 구간, 또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 유출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경찰이 주요 시중은행이 당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의심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입건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한은행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마자 내사를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도 피해를 공식화하자마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은행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공격 주체를 특정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 맞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 가운데에는 경찰 움직임이 가장 빨랐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당장 수사를 준비할 여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사흘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을 넘겨줘야 해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

0: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1: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2: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1: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앞으로 저에게
2: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3: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4: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살짝 강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데요.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명절이라 장거리 이동이 있었음에도 날씨 좋은 가을 연휴는 놓치기 아쉽죠. 벌써 고속도로 위로 정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입장에서 주감휴게소를 지나서 비룡분기점까지 7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신갈방향 잠원에서 반포나들목 가는 길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계양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소래터널부터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2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창녕부근 갓길에 사고 있고 주변 정체 보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군자분기점 진출로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평택방향은 남한산 부근에서 마도분기점 구간 20km가량 밀려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한성에서 대소분기점 구간도 혼잡하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도로 양양 방향 미사에서 서종 구간, 남춘천에서 북방 1터널까지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여기는 개천절 아침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토요일인데요.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이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시원하게 여유로운 시간들로 가득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한 주말 시작해볼게요. 11시 뉴스앤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개천절이기도 한 오늘. 11시 뉴스 앤 뮤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 그리고 주말 아침 작은 쉼표 같은 시간으로 머물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노래 틀어드리고요. 사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가요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윤하의 오르트 구름.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서울에 올가을 처음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을 노린 AI 해킹 공격과 관련해 경찰이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은행 등을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과 관련한 입건 전 조사 4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신한은행 해킹 과정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해킹 도구가 활용된 정황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시도한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정은지, 하림의 하늘바라기, Fly to the Sky, Day by Day.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2도까지 내려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2도였던 데 이어 오늘 아침은 1도가 더 내려가 하루 만에 최저 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어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던 대관령으로 오늘은 0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서울 수표동에 자리 잡은 중대범죄수사청 민원실은 개청식을 앞둔 어제 아침 일찍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가장 먼저 줄을 섰고 문이 열리자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진입했습니다. 중수청 민원실 관계자는 1시간여 만에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BTS에 이어 스트레이키즈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제69회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멤버 8명이 모두 그래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는 아시안 팝 부문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BBC는 스트레이키즈의 보이콧이 그래미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리던 주말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들 기다릴게요. 7554번님, 오전 시간 저와 함께 다양한 팝들과 가요 즐기셨는데요. 어떻게 계신 곳까지 기분 좋은 음악들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연휴 지나고 나니까요. 감기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번 연휴는 집콕해야 할 것 같아요. 쉬면서 듣겠습니다. 꿈별님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도 일찌감치 얘기는 했지만 진짜 환절기 감기가 무섭습니다. 병원 진료 보려면 대기 시간 1시간은 좋게 잡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병원을 다녀와서 약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침, 점심,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기온차 크니까 일교차 대비도 잘 하셔야겠고요. 또 요맘때 환절기 비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딱 추워지면 끝날 텐데 딱 추워지기까지 그 고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뭔가 몸에 좋은 건강식들 잘 챙기시면서 또 개천절 휴일과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의 꽃 신청곡입니다. 보내드리고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0: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 볕이 드니 기온도 제법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1.2도, 대구 22도, 광주 2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어서 그늘 아래는 쌀쌀한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구간 전 차로를 막고 있고요. 반대 방향 일부 차로도 이용 어렵습니다. 집회는 4시까지 이어지고 이후 5시까지 광화문 교차로를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30분 후부터 3시 반까지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한국은행과 을지로 종로를 거쳐서 시청 삼거리까지 이동하는 행진도 있겠습니다. 2개 차로를 통해서 지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 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춘천분기점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네,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0: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6: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안에 드는 예가람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피해 소식 전해주시죠.
7: 네, 예가람 저축은행이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0: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B&K 부산은행 등에서 고객과 외주 직원들의 정보 유출이 잇따랐는데요. 시중은행들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금융당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0: 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정보 유출에 동원된 IP 주소를 공유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의 인력을 파견해 보안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본격적인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인 아텍스 AI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기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도 연휴 기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언제든 다시 회의를 열어 금융권 전반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1: 네, 이처럼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잇따르면서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3: 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대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보단 기존 사이버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데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B&K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어로 된 해킹 흔적도 발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는데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어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3: 네, 경찰은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제 막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경찰이 수사 본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7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에 2차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책임을 부인한 가운데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를 강하게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재원이 나왔습니까?
4: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데다 비행 거리를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이를 개량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계열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대비태세에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어제 북한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에 이은 무력 도발인데 북한이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이죠.
4: 그렇습니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부 부장 명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는데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한 점을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뢰 사건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선을 긋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두 차례 담화문에 이어 오늘은 반발성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우리 군의 사과 요구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밀착 공조 속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 지역의 물리적 도발 동향을 동시에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은은입니다.
1: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의 표창을 날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권과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개적인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여전히 북한은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6: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드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제 친구죠.
5: 트럼프는 특히 로드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로드먼이 과거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6: 우리가 북한과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은 김정은을 알고자 했을 때 물론 지금도 잘 지내지만 당시 김정은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었습니다.
5: 이에 따라 로드먼이 북한과의 대화에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친구라며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6: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즈음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북한에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가 마땅한 게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의 공개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84억 달러 규모의 석유 증산 프로젝트 합의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한국이 아직 알래스카 LNG 투자를 검토 중인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측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투자를 원치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6: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질문한 기자에게는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고 되물으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6: 한국 측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요? 전하세요.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올리겠다고요.
7: 무엇을 더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관세 등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며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유전의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를 추가로 뽑아내는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이번 초대형 투자는 우리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합의는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현재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발표 경위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산업부는 물론 미 상무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84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기름값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 속에 트럼프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투자 발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1년의 사업이 실제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선거 판도를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 국무부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양국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 모두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대한 양국 정부 발표에 간극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안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한미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항의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학생들 간의 대화에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 대표들은 다음 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체포됐다고요?
0: 네,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근교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누적 체포 인원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5천 명을 넘었고 그중 85%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 발표를 보면 현지 시간 2일 학생 시위 현장에서 1,747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1,949명이 붙잡혔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그제와 어제 체포 연행되는 인원이 하루 2,000명 가까이씩 나오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전국 3,700개 고등학교 중 735곳이 학생 시위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교가 아예 폐쇄된 곳도 400곳이 넘습니다. 시위 현장의 폭력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라 누벨 레프블리크는 시위에 참여한 16살 학생이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고무탄을 맞아서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간 르파리지행은 프랑스 동부 벨포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여러 명한테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까지 예고됐다고요?
0: 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에 프랑스 정부와 학생 대표, 학부모, 교사들의 대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는 현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선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다음 주에는 결원 교사의 대체를 서두를 계획을 내놓고 또 학교 시간표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들은 회담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6일 대규모 전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프랑스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금 이 돈을 더 쓰겠다고 약속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5.1%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라서 이 정부는 430억 유로, 약 65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2: 개천절인 오늘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하늘

0: 네, 서울 동대문 일대에선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현장 분위기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1: 네, 장안로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뒤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겁니까?
1: 네, 오늘 서울 동대문 장안로 일대에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저는 지금 내 차가 가게가 되는 날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를 활용해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부스에서는 거북이 키링을 판매 중입니다. 오늘 이 도로 700m 구간을 통제하고 다양한 행사, 전시, 공연이 이어지는 만큼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을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은 10.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며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 23도, 광주 25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영남 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서울에는 올가을 첫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YTN 라디오 9시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축제와 집회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일단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도산대로는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댄스 페스티벌로 이태원로도 녹서평역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사이 양방향이 통제입니다. 동대문 페스티벌로 장안로는 우리은 장안 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하위 1개 차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를 막고 이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회 이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 도심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도심도로 이용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

행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를 지날 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부터 다가오는 대체 휴일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번 연휴에도요,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죠.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홍진영의 당당하게.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보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진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진기는 보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엔트로 첫 곡으로 홍진영의 당당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죠. 4566번 쓰시는 분께서 나이 탓인가요? 계절 탓일까요? 맛있는 간식들이 당기지가 않는데 그래도 살은 안 빠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추석 연휴 있었잖아요. 저도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아이고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제가 살쪄서 좀 고민인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또 운동해서 건강하게 또 몸 유지해야죠. 뭐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들어온 소식들 간추린 뉴스로 전해드릴게요. 김범용의 인생길, 그리고 에이민의 상위 1%, 이렇게 두 곡입니다.

도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심권에 교통경찰 등 209명, 강남권에는 753명을 배치해 집회와 행사장 주변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예산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 소장 부부 등을 포함해 6명이 동행한 출장 여비로 헌재 예산 5,822만 원가량이 쓰였는데 이 가운데 김 소장 배우자 여비 1,031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오예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오예진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인도의 모호드 선수에게 아쉽게 져 정상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어제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에 그치면서 이번 대회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파란 수국님께서 그렇게 덥더니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이렇게 날씨 이야기 해주시면서 역시 대한민국 최고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최고의 방송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방금 또 들으신 노래 일민 상위 1% 생각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상위 1%시죠? 노래 두 곡 마저 이어드리고 또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별사랑의 공 그리고 류지광의 외로운 밤 그리운 너 이렇게 두 곡입니다.

별사랑의 공, 류지광의 외로운 밤 그리운 너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음성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40대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1시에도 뉴스 앤 트롯 이어지는데요.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끝곡으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그리고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저기 소문 좀 내주세요.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0: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좋겠습니다.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대구도 23도, 광주 25도까지 오르며 날씨가 좋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은 금세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늦은 시각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계속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아래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 반포대교 부근,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에는 작업하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 막고 시설 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서종, 동산요금소에서 북방 1터널, 화촌 1터널에서 홍천휴게소, 내촌 부근 일대로 30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YTN에서는 재선충병 확산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말라 죽은 소나무 숲이 전국 곳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 산사태나 산불 등 또 다른 재난의 불씨가 될 우려가 큽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 민가와 맞닿은 소나무 숲. 사철 푸른 숲은 옛말,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재선충병이 휩쓸며 전체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숲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소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집으로 쓰러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3: 넘어지면은 도게 되면은 이 옆으로 이제 전선
0: 숲 인근 주민입니다.
3: 전선에 내 닿으면은 뭐 단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단락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죠. 네.
2: 경사가 심한 곳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나무가 말라 죽으면서 뿌리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산불입니다.
4: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숲입니다. 제 주변을 좀 둘러보면 온통 누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뿐인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대한 장작으로 변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병이 휩쓸고 간 소나무 숲 인근 주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지 않을까, 산불이 나면 집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5: 많이 불안합니다. 예. 많이 불안하고 뭐 또 이게 첫째는 이 화재 위험이 상당히 위험하죠. 화재. 이 화재 났다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2: 벌목해서 치우는 게 시급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허락 없이는 벌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이동이 제한됩니다. 나무를 잘라 훈증 처리해 숲에 쌓아두는데 이 역시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22년 경남 밀양 산불 당시 재선충병 피해목을 베어 쌓아놓은 훈증 더미가 산불의 연료 역할을 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6: 소나무 재선충 고산목을 방치할 경우에
0: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 팀장입니다.
6: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시급하게 고산목 제거가 필요합니다.
2: 올해 발생한 피해 고산목은 줄잡아 177만 그루. 산림청은 같은 기간 피해 고산목과 감염 우려목 등 309만 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누적된 고산목은 여전히 수천만 그루에 달합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 여기에 사유림이라는 한계로 무작정 방치되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 숲. 단순 흉물을 넘어 산사태와 대형 산불이라는 또 다른 재난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와이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회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1: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이렇게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1: 민주당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북한이 새벽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먼저 민주당은 북한이 지뢰 도발을 자작 광대극으로 매도하더니 급기야 탄도 미사일까지 쐈다며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을 향해서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태세와 함께 부상 장병들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도발에도 미온적인 태도라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북한군 DMZ 지뢰 도발에 사과 요구 한마디 하지 않더니 이번에도 미상을 발사체란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군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0: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양당 지도부 동향은 어떻습니까?
2: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오늘 오전 부산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내란 부정 발언 논란을 조준한 겁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

0: 부하는 신군부의 내란 성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박 정치인들이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헌을 통해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섭니다. 장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검찰청과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DMZ 지뢰 도발 사건 같은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같은 민생 문제까지 강도 높게 지적하는 등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기선 제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킹과 관련해 경찰이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4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한은행 해킹 과정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해킹 도구가 활용된 정황과 관련해선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시도한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 웹 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킹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자동화 시대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보안업체 지니언스가 공개한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에 남겨진 중국어 문자열입니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텍스 AI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입니다. 오픈소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보완하는 등 보안을 위해 공개된 도구가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암시장 등에서 얻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세 없이 입력을 반복한다면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3: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4: 문종현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장입니다.
3: 더 많은 어떤 취약점을 찾는다거나 실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관련 서비스나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영업 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해킹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개별적 정보도 연결 분석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 금융권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5: 은행권 시스템 복잡하다.
4: 유동영 대진대 스마트 융합보안학과 교수입니다.
5: 서드 파티들도 있거든요. 외주 업체의 홈페이지나 또 PC 노트북에도 약간의 정보들 저장하거든요.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일부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2: AI 기반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며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질문을 한 취재진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고 되물으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양국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 모두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대한 양국 정부 발표에 간극이 있다는 취재 질문에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안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한미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치솟는 집값과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 속에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이 강세입니다. 일부 단지에서 전용 59제곱미터가 같은 단지의 84제곱미터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 2층 매물이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층 59제곱미터 매물이 3천만 원 비싼 15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9제곱미터 매매가가 같은 단지 9평을 제치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 사례가 등장한 겁니다.
7: 토지거래 허가후에
8: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7: 주로 예수자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5형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6: 소형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썼다는 얘기는 입지 좋은 강남권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강서구 가양동의 전용 4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최고가인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용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비교해봤더니 40제곱미터 초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10% 이상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3%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소형 이하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양상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9: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금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면적을 줄여서라도 선호 입지에 거주하려는 실수요 매수세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0: 이런 소형 강세는
8: 박학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10: 한계를 느낀 그런 매수층이 상대적으로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게 이제 현실이고
6: 1인 가구 비중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 증가와 함께 소형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는 축제와 집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도산대로는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도산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진행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로 이태원로도 녹사평역교 차로에서 이태원역 사이가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동대문 페스티벌로 장안로도 우리은행 장안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사이가 전 구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방향 전차로 그리고 반대편 1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대로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숭례문 쪽으로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잠깐 밀리고 있고 또 세종대로 시청에서 남대문 쪽으로도 집회 준비로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강변북로의 사고입니다.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 부근 일대로 사고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12시에 이어서 1시에도 트로트 듣습니다. 듣고 싶은 트로트,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어플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앤트로 첫 곡으로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5732번 쓰시는 분께서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제사가 있어서 장보고 음식 준비해야 해요. 오전 근무 마치고 남편과 부랴부랴 준비해야 하는데 지치네요. 아직 명절 음식도 냉동실에 있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만들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주말인데 오전에 근무도 하시고 오후에는 남편분과 함께 제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나 봐요. 아,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좀 힘이 날 수 있는 트로트 음악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전유진의 가라고, 그리고 나율의 2 플러스 1, 이렇게 두 곡입니다.

전유진의 가라고 나율의 2 플러스 1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며 국가안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시위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 표창을 날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권과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359번 쓰시는 분께서 목포 가는데 너무 막히네요. 서해안고속도로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의 노래 너무 듣고 싶습니다. 신청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서해안고속도로 항상 좀 차가 많죠. 네, 목포행 완행열차 이렇게 선곡,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교통 체증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목포행 급행열차의 속도로 목포, 목적지 목포까지 안전하게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홍자와 윤종신이 함께 부른 꽃놀이 가요,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0359번님의 신청곡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홍자와 윤종신이 함께 부른 꽃놀이가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태권도의 김효진 선수가 8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김효진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겨루기 여자 57kg급 8강전에서 중국의 장추링에게 라운드 점수 0대2로 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효진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따면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와 차량 12대, 인력 65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3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파란 수공님께서 강현관 아나운서님 점심 아직 전이시죠? 전 지금 감자 샐러드 만들고 있어요. 감자 삶고 오이 절이고 베이컨 볶고 삶은 계란 넣고 마요네즈로 맛있어져라 주문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점심을 아직 안 먹어서 감자 샐러드, 아, 베이컨 볶고 삶은 계란 넣고 마요네즈까지 이렇게 휘저어주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침이 네, 제가 굉장히 좀 흥건한 상태라서 아, 오늘 저녁에 감자 샐러드로 에그마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2시 그리고 1시 이 시간 2시간 동안 함께한 뉴스 앤 트롯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2시와 3시 뉴스 앤 뮤직 인기가요 팝송 듣는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1시 뉴스 앤 트롯 끝곡입니다. 세 곡인데요. 김희재의 미안하오, 정정아의 왕대포, 그리고 김국환의 배 들어온다. 이렇게 세 곡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인사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0: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를 맞아 바깥 활동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저녁이 되면 20도 밑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는 모두 앞에 67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39km 구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37km 구간 주춤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가는 길은 19km 구간이 밀리는데요. 가장 길게 밀리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부산 쪽으로 현재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와 대전에서 비룡 사이로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덕소산패에서 서종, 동산 2터널에서 화촌 7터널, 다시 내촌 부근 일대로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시중은행들과 일부 지방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묵래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요?
4: 네, 총 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고객 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에서 고객과 외주 직원들의 정보 유출이 잇따랐는데요.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금융당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4: 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정보 유출에 동원된 IP 주소를 공유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본격적인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신한은행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도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점검 상황을 살핀 뒤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0: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국래입니다.
1: 경찰은 이번 은행 해킹 사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2: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보단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데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어로 된 해킹 흔적도 발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는데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어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2: 네, 경찰은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실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제 막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경찰이 수사 본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에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책임을 부인한 가운데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를 강하게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연 기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은 나왔습니까?
3: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포착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데다 비행 거리를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이를 개량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계열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대비 태세의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김여정 담화문에 이어서 무력 도발까지 한 건데 우리 군의 조사 결과에 북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죠?
3: 그렇습니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부 부장 명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한 점을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뢰 사건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선을 긋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두 차례 담화문에 이어 오늘은 반발성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 우리 군의 사과 요구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밀착 공조 속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 지역의 물리적 도발 동향을 동시에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책임을 부인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의 표창을 날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권과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은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비판하는 이용자 글을 공유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 이번 당시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개적인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5: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드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성과죠. 제 친구입니다.
4: 트럼프는 특히 로드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로드먼이 과거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5: 우리가 북한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김정은을 알고자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잘 지냅니다만 당시 김정은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로드먼이 북한과의 대화에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친구라며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5: 김정은은 제 친구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죠. 그는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즈음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북한에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가 마땅한 게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의 공개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84억 달러 규모의 석유 증산 프로젝트 합의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한국이 아직 알래스카 LNG 투자를 검토 중인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측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투자를 원치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5: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다면 괜찮습니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질문한 기자에게는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고 되물으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5: 한국 측이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전하세요.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올리겠다고요.
6: 무엇을 더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관세 등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며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유전의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를 추가로 뽑아내는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이번 초대형 투자는 우리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0: 조치입니다.
1: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합의는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현재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발표 경위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산업부는 물론 미 상무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84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기름값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 속에 트럼프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투자 발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1년의 사업이 실제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선거 판도를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미국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경유값을 잡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비축유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에 나선 결과인데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앞으로 넉 달간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첫 20일 동안 경유를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향후 4개월 동안 최대 1억 배럴의 디젤과 원유를 방출하고 이 가운데 디젤을 최우선적으로 풀 계획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비축유 방출을 미국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G7 합의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유럽이 막대한 규모의 경유를 즉시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를 방출하지 않으면 유럽에 기름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압박이 통했다는 걸 사실상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유값 안정에 몰두하는 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공화당 표밭인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 치솟은 경유값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4: 경유 가격이 이렇게 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연비도 좋고 오래 탄다고 해서 디젤 트럭 많이 샀는데요.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 관세, 실제 전쟁들까지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3: 하지만 비축유 방출이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 세계 하루 경유 소비량이 2,800만 배럴에 달한다며 넉 달간 1억 배럴 방출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미국 공화당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세를 보이는 상원 경합제에 투입하던 선거 자금을 줄이는 대신 전통적인 텃밭의 의석 방어에 자금을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산이 낮아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방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공화당의 녹록지 않은 선거 환경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연계된 대형 선거 자금 단체인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광고 지출을 당분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축제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 진행

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고요. 도산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또 도산대로 청담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각각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로 이태원로도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사이가 양방면 전차로 통제고요. 동대문 페스티벌로 장안로 우리은행 장안 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사이 역시 전 구간이 통제입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있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 반대편 1차로를 막고 집회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남대문 쪽으로도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합니다. 세종대로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숭례문 쪽으로도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지나는 데 잠깐 밀립니다. 또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현재 보신 강앞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서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가는 경로고요. 하위 2개 차로 따라서 행진할 예정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더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제법 바람도 불고 아침 공기와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동안 일교차가 15도까지 크게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다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스트레이 키즈의 신메뉴로 출발합니다.
1: 네, 손님.

0: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원부차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의 뮤직 스트레이 키즈의 신메뉴로 출발해 봤습니다. 2시는 느낌 오시죠? 요즘 노래, 이런 노래, 최신 노래 듣습니다. 뭐 듣고 싶은 요즘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주말 어떻게 보내실 건지, 또 연휴잖아요. 3일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뭐든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어서옵쇼 하면서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즈나의 맘마미아, 그리고 미아의 히트.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진아의 맘마미아 그리고 미아의 히트음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현재 2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내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이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참고문헌을 무더기로 인용했다가 적발돼 철회됐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분석한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한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물로 과제 전체에 9억 원 가까운 연구비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연구재단 사업비 지원 논문 가운데 AI 활용 관련 연구 윤리 위반 문제로 게재가 철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문 저자는 AI 도구는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했고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인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3년간 해당 학술지 논문 투고가 금지됐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을 이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며 정보 유출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도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점검 과정을 살피고 다음 주에 추가 회의를 열어 피해 예방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비상등이 켜졌다며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해킹에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 시스템부터 공격 경로가 됐다면서 금융권의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왜 여러 회사가 동시에 공격에 노출됐는지, 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시죠. NCT 127의 블링이, 스테이시가 부른 베베, 그리고 트와이스의 노래 Fancy, 이렇게 세 곡입니다.

시간 2시 42분 50초 막 지났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약속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358년의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세계 속에 더욱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세 곡 띄워드립니다. 5917번님의 신청곡 정은지와 서인국이 함께 부른 커플 그리고 이창섭의 한 번 더 이별 리센느의 데자부 이렇게 세 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낮 동안에는 선선함이 감돌며 나들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부산 24도, 광주 25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서울에는 올가을 첫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영남 해안에 그리고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분당 수서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수서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복정에서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은 동작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이후로도 긴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10: 아, 레벨이 다르다.
11: 미쳤다. 우와. 우와.
1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6: 사과와 유감 표명.
17: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6: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15: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에 못을 박은 겁니다.
18: 북한은
17: 이물주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8: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 진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15: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4: 네, 이렇게 북한이 동해상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19: 네, 국회입니다. 네,
14: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0: 발사했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1: 네, 민주당은 북한이 지뢰 도발을 자작 광배극으로 매도하더니 급기야 탄도 미사일까지 쐈다며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을 향해서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 태세와 함께 부상 장병들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도발에도 미온적인 태도라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북한군 지뢰 도발에 사과 요구 한마디 하지 않더니 이번에도 미상의 발사체란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군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0: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양당 지도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1: 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오늘 오전 부산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내란 부정 발언 논란을 조준한 겁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의 12상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성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 밖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헌을 통해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잠시 후인 오후 3시부터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검찰청과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지뢰 도발 사건 같은 안보 이슈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같은 민생 문제까지 강도 높게 지적하는 등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주도권 잡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OTT와 유통 서비스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전방위로 해킹이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3: 다시 한번
4: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입니다.
3: 쿠팡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5: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4: 최주희 티빙
5: 상심과
4: 대표이사입니다.
5: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4: 황석진
6: 첨부하든가 뭐
4: 동국대
6: 여러 가지 국민 시설에
4: 국제정보보호대학원
6: 추적 체계를 만든다든가
4: 교수입니다.
6: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2: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0: 김승환입니다.
1: 국내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경찰이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4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경제정책 책임론에도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와 맞물려 비서실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용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한 달이란 장구 끝에 이뤄진 후임 인선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승진 임명이었습니다. 고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인난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는데 청와대는 정책 이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3: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4: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3: 정책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죠.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 이런 3대 사회 정책을 실질을 하는데.
2: 하지만 김용범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정책 호흡을 맞춰오던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것, 국민의 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5: 고작 고민에는 답안
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입니까? 국정 기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입니다.
2: 이제 관심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6: 다만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할 여지도 있어 유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방금 들어온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우석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홈팀 일본의 나카니시 선수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우석 선수는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도 김우진, 김재덕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84억 달러 규모의 석유 증산 프로젝트 합의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한국이 아직 알래스카 LNG 투자를 검토 중인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측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투자를 원치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다면 괜찮습니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질문한 기자에게는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고 되물으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8: 한국 측이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전하세요.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올리겠다고요.
7: 무엇을 더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관세 등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며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유전의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를 추가로 뽑아내는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 이번 초대형 투자는 우리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0: 하여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합의는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현재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발표 경위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산업부는 물론 미 상무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84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기름값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 속에 트럼프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투자 발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1년의 사업이 실제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선거 판도를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치솟는 집값과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 속에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이 강세입니다. 일부 단지에서 전용 59제곱미터가 같은 단지의 84제곱미터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 2층 매물이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층 59제곱미터 매물이 3천만 원 비싼 15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9제곱미터 매매가가 같은 단지 9평을 제치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 사례가 등장한 겁니다.
3: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4: 30대가 주로 예수자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5형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2: 소형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썼다는 얘기는 입지 좋은 강남권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강서구 가양동의 전용 4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최고가인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용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비교해봤더니 40제곱미터 초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10% 이상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3%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소형 이하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양상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5: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금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면적을 줄여서라도 선호 입지에 거주하려는 실수요 매수세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소형 강세는
3: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6: 그런 매수층이 상대적으로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게 이제 현실이고
2: 1인 가구 비중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 증가와 함께 소형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당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0: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전시간 수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복정에서 사고 지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7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전시간부터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반대편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모두 앞에 47km 구간이 밀리는데요. 특히나 입장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36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는데 이 현재 원주에서 새말 사이와 동두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강원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목포 쪽으로 가는데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3km 구간은 주춤하고요. 멀리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연휴 첫날인데요. 다들 토, 일, 월까지 이어지는 이 사흘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내실 예정이신지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시면요. 소개도 하고 노래도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죠.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스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로 출발합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로 오후 3시에 뉴스 앤 뮤직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2, 3번님께서 북촌 우리 음악 축제에 마늘만 먹기를 포기했던 범을 생각하며 이날치 범 내려온다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북촌 우리 음악 축제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 올린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천절이잖아요. 또 의미가 있는 선곡해 주셨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수영의 찬바람이 불면, 또 스위스로우와 이소라가 함께 부른 비바, 이렇게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영의 찬바람이 불면, 스위스로와 이소로가 함께 부른 비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4분 50초 지났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속 유경수 여사 자리에 총알 자국이 있다며 눈뜨고 볼 수 없는 폐륜 굿즈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메가박스는 해당 굿즈를 즉시 전량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홍정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고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유족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느냐며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창극이 어떻게 판촉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을 이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며 정보 유출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319번 쓰시는 분께서 늦은 점심 먹고 정리하다가 라디오 틀어요. 산책하기,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쉼으로 연휴를 보낼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짧은 가을을 즐겨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환절기니까요. 또 일교차가 커서 감기가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또 주변 분들 중에 나 자기 감기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2-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날씨에 범 내려온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향수,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0: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루 후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1: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향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의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설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 법무관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136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지만 지난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앤뮤직은요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3시 뉴스앤뮤직 끝곡이에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그리고 우효의 꿀차 이렇게 두 곡입니다. 저는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즐기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감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영남 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 중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 오전까지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지역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들은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씩은 정체 구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신갈 부근과 남사진이에서 남사, 다시 입장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화촌 6터널에서 내촌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마무리는 됐는데요. 양재에서 서초까지도 아직까지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시중은행들과 일부 지방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는 가운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홍래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요?
5: 네,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고객 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에서 고객과 외주 직원들의 정보 유출이 잇따랐는데요.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금융당국도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5: 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정보 유출에 동원된 IP 주소를 공유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본격적인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신한은행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기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도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점검 상황을 살핀 뒤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홍래입니다.
3: 이 같은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이수빈 기자, 경찰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죠?
6: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보단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데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어로 된 해킹 흔적도 발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는데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네, 어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6: 네, 경찰은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제 막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경찰이 수사 본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7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에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8: 사과와 유감 표명은
9: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입니다.
8: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7: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에 못을 박은 겁니다.
10: 북한은 왜 자기들이
9: 이물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0: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7: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의 표창을 날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권과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4: 이우석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우석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홈팀 일본의 나카니시 주니아 선수를 세트스코어 6대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우석 선수는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도 김우진, 김재덕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3: 오예진 선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오예진 선수는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슈로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인도의 모호드 선수에게 아쉽게 져 정상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어제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에 그치면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리커브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이번 대회가 처음입니다.
4: 최지훈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요트 소년부 딩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최지우는 일본 아이치현 가이오 요트하버에서 열린 대회 남자 소년부 딩기 경기에서 순수 벌점 25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최지우는 12차례 레이스 가운데 10차례 레이스까지 4위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두 차례 레이스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3: 첫 인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균형을, 공소청은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어 본래의 업무가 언제쯤 본 궤도에 오를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 직전에서야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7명인 1급 수사관으로는 청장 대행을 맡을 전종민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 전까지 검찰 출신 법조인들로 자리가 채워질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이 낙점된 걸 두곤 대부분 검찰 인력인 조직에 대한 장악에 앞서 수뇌부 균형을 먼저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9: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12: 한없이 신중한 수사 기한이 되겠습니다.
11: 검사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 공소청 첫 인사의 방점은 안정에 찍혔습니다. 지검장 등 대부분을 유임시켰고 인사 규모도 최소화로 한 겁니다.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다는 점은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시급한 숙제입니다. 청와대 의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재개됐지만 여권 강경파가 여전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등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9: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3: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11: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줄곧 대행 체제로만 운영된 상황에서 취임할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청 폐지로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균형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개문발차 상태인 현재 국면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0: 기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5: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4: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5: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4: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6: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도심 집회와 행진, 축제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을지로 1가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종로 1가에서 2가를 지나 다시 을지로 2가에서 을지로 1가를 거쳐 시청 3거리까지 2개 차로 따라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부분 통제가 될 예정인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신각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도 율곡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다시 보신각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방향 전차로와 반대편 1차로를 막고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행진을 준비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을 지나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에서 신교 교차로를 지나 효자파출소 쪽으로 행진을 한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세종대로 시청에서 남대문 쪽으로는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차로로 엇갈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도로 다소 혼잡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도산대로는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통제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마사회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도 진행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료 또 올라?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해지하기 망설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달 내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 고민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보험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막상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 또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래된 실손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보험료 부담 줄일 방법은 없는지, 또 보상이 예상과 다를 때 우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렇듯 1, 2세대 실손보험 오류는 구조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알아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보험료 부담스러운 가정의 사연을 집중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2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워낙 보장 측면에서는 좋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 보면요.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나오는 것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는 거 맞아?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 좀 풀어주실 예정인데 더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보험료가 올랐다고 실손 무조건 바꾸자. 또는 오래된 실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1세대 실손이라고 해도 보험료나 병원 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서른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거 일단 피해야 되고요. 오늘 일단 세 가지 숫자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첫째, 현재 월 실손 보험료. 그리고 두 번째, 지난 1년간 병원에 쓴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려받은 금액. 이 세 가지의 기존 보장과 전환 후 얼마나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내가 내고 있는 매달 실손 보험료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내가 1년 동안 쓴 돈은 얼마고 그걸 되돌려받은 실손 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체크한 후 전문가가 전해주는 정보들 조합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실손 보험료도 너무 올랐다 하는 분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손 보험의 가입 연도, 현재 월 보험료, 최근 병원 이용 여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직접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의 상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출발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2022년보다도 50%가 넘는 수치인데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손보사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77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관련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실손보험의 청구와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도 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좋다 보니까 아유 그냥 감안하고 내가 이거 유지할래 라고 참으면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 많죠.
0: 막상 요즘은 보상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쟁 사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정말 많아요. 일단 김기민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죠?
1: 물론이죠. 이거 그 백내장 수술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뭐 사례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비용도 안 나왔다. 예전에는 많이 나오던 게 금방 나오던 게 뭐 50만 원 나오던 게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말았다. 며칠치를 청구했더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요즘 감기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요즘에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영양수액 같은 것도 맞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 네.
0: 1세대, 2세대는 그냥 잘 문제 없이 나오던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갱신까지 많이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많이 써서 올랐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럼 사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왜 갱신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갱신은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1, 2세대는. 전체가 얼마를 썼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해율이 얼마인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 손해율 더 이상 가입도 안 되고 점점 그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줄어들겠죠. 그럼 손해율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갱신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은 아니 나 병원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 이렇게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연대책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세대, 2세대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병원도 안 갔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돼? 라는 불만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 병원 이용료만으로는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보험료가 올랐다면 먼저 내가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인지 그리고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번에 보험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흔히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보험료가 부담돼도 옛날 실손보험만큼 좋은 보장은 앞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버려선 안 된다. 해지해선 안 된다.
2: 네. 맞아요. 고민 너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래된 실손이 유리한 건 맞지만 자기 부담금이나 비급여 보장이 사실 더 조건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냥 유리하게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고요. 상품마다 통원의 한도나 면책의 항목들도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약관과 그 의료의 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할 게 예전에는 정말로 해줬던 걸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또 문제인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같은 걸 유지했는데 안 해준다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1, 2세대 가격은 비싼데 4, 5세대하고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한번 갔는데 우리 실손보장이 1세대셨어요.
0: 네.
1: 근데 이분께서 지금까지 1세대 실손 63세셨거든요. 실손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0: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김기민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1: 매운맛으로 7천만 원 내고 계셨어요.
0: 실손 보험료만.
1: 지금까지.
0: 와,
2: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0: 이건 앞으로도 네. 계속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렇죠.
1: 계속 내야 돼요. 그럼 1억까지도 낸다는 건데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다 모두에게 여쭤봐도 지금까지 1억만큼 병원비 썼다 하시는 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0: 막 정말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야 사실 1억까지 될까요? 우리가 제일 비싼 치료라고 말하는 그 중입자 치료도 1억까지는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수준인 거니까.
2: 그 치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질문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까지 냈는데 그 치료를 못 받 이제 뭐 했는데 우리가 돈은 냈는데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과연 이거 우리한테 옛날 거라고 해서 보장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유리할까요? 과연?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어찌 보면은 정말 실손보험의 보상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1, 2세대 좋아. 보장 좋으니까 일단 보험료 감수하고 참고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달 조금씩 조금씩 내다 보니까 감이 안 왔는데 7천만 원이란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게 누적 금액이 상당하네요.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 유지해야 돼. 무조건 좋은 거야. 이 무조건은 노래 가사밖에 없습니다.
2: 무조건 무조건.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노래로만 즐기는 거고요.
1: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뭐 보험료 비싸다고 무조건 바꿔? 저 말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 네. 근데 따져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 2016년 이제 11월부터 이 실손보험에서도 5세대뿐만 아니라 선택형 특약 뭐 한마디로 몇 가지 특약을 취소해 주는 게 또 있고요. 심지어 50% 할인 계획까지 지금 발표할 계획입니다.
0: 어, 그렇군요.
2: 네. 이 선택형 할인 제도는요. 오래된 계약을 유지를 하되 일부 보장을 제외를 해서 자기 부담금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할인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비급여 물리치료 주사라든가 비급여 MRI, MRA 등을 제외하는 등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대신에 보험료 그쵸.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뭔가 빠지고 있는 그런 보장들을 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 자주 받는 분들은 할인되는 숫자만 보고 선택하시면 좀 곤란하겠어요.
1: 아, 제가 제일 속상한 얘기예요. 뭐 이제 도수 치료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를 사실 이제 발표된 전체 옵션 선택 시 할인율도 예상치고 이제 보험을 내가 이제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얼만큼 도수 치료를 받느냐, 내가 근데 이제 받았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보상됐느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요. 5세대 실손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그래도 그냥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까요?
1: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나한테 합리적으로 가성비에 맞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년간 50% 할인. 이건 뭐 물론 예시긴 하지만 확정 보험료와 기간별 개별 안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게 나 이거 20만 원씩 15만 원씩 10만 원씩 1, 2세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2만 원 3만 원이면 오히려 안 해주는 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큰 병을 앓고 계시지 않고 평범한 수준으로 병원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전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곧 발표될
1: 그렇죠.
0: 조만간 발표될 이 3년 동안의 전환 시 50% 할인이 된다라는 이 기간 안에 좀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2: 다만 이제 5세대에는 이런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나 급여와 비급여 특히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보장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자주 받는 치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전환하기 전과 전환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0: 아, 이때도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뭐 이제 다만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가지 옵션들이 빠질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 뭐 이제 현행 뭐 80% 90% 뭐 70% 이렇게 받던 걸 비중증에는 50% 중증에는 7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실비 유지하기, 두 번째 대상자라면 일부 보장을 조정하고 할인받기, 세 번째라면 5세대로 전환을 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다만 제도별 시행 조건은 이제 최종 안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계약과 비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병원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주변이나 인터넷 웹서핑이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0: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나와 이걸 같이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의 청구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연대 책임을 나도 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병원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하면 1, 2세대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환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의 50% 할인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고 나의 보험료 수준과 병원비 쓰는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상액을 철저하게 구분해놓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57세 여성분이셨고요. 청취자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그리고 암보험 2건에 1인실 특약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총 58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 청취자님이십니다.
0: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아이고,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고요. 네. 암보험 두 건에 1인실 특약보험? 1인실 워낙 좀 비싸다고 비싸니까. 하니까 그걸 뭔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인가 싶기도 하고 운전자보험까지 53만 원. 아니, 건수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비싸요.
3: 일단 뭐 실비가 차지하는 비중 크죠.
2: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자녀도 있으니 보험료 부담 상당하셨고요. 실제로 생활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0: 남편분과 자녀분은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셨을까요?
3: 일단 뭐 남편분 62세셨는데 1세대 실손으로 더 비싸요. 23만 원. 예, 그리고 전화로 가입하신 갱신형 암보험 3건, 운전자 보험 2건, 간병인 보험 1건 또 있습니다. 치매 보험 1건. 으로 총 7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고요. 두 자녀분도 각각 18만 원, 17만 원 정도로 한 가족 보험료가 160만 원.
0: 그럼 노후 대비도 못하는데 4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다. 이거 지출이 너무 큰데요.
2: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걱정이 크셨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정말 걱정이 컸고요. 아, 이 보험료 어떻게 감당하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0: 그럼 서린지 팀장님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아, 네.
2: 너무 당황했나요?
0: 처음 뵀을 때 그때 그 심정이 네,
2: 당황했던.
0: 막 그쵸? 네, 느껴지셨나 봐요.
2: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요. 청취자님의 보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저희 YTN 청취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보험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 어떤 걸까요?
3: 자, 그럼 체크리스트 첫 번째 갑니다. 보험료의 총합이 소득의 10%를 넘거나 25만 원을 넘는다 입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가족 합산 급여가 월 700만 원이셨어요. 뭐 맞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저축도 아니고요. 사실 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늘어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가 일단 큰 부분 차지하고 작게 7개씩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3: 뭐 예를 들어 25만 원 낸다고 가정하면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내면 얼마냐? 6천만 원이에요. 또. 네. 근데 물론 뭐 갱신형 보험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또 6천만 원이 넘겠죠.
0: 그 이상이 되겠죠.
3: 네.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인 만큼 내 소득과 생활비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큽니다.
2: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지 말고 가정의 재무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한 번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머니 라이프 또는 건강한 가정 경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재무 상황에 맞게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분들이 노후에 쓸 연금으로는 저축 하나도 못하는데 보장성 보험으로만 지금 160만 원씩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네. 건강한 재무 구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걸까요?
3: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보험이 5건 이상이다. 이런 체크에 또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 그 청취자분도 5건의 보험 이상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왜 보험이 5건 이상이면 점검해 봐야 될까요?
0: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3: 네, 또 이게 또 근데

0: 그리고 또 보험 상품마다 가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험료가 있다거나 또 여러 특약을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렴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면 더 경제적이겠지라는 이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보험료와 보장을 합쳐서 전체적인 보장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보험이 여러 건이라면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내용을 다 보시고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보험도 네.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보장 가지고 있는지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개로 나눠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무조건 뭐 하나로 가입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무조건 또 나왔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어려운 단어 하나 이제 경제 용어 하나 있는데 수량 할인 법칙이란 게 있어요. 결국에 하나로 묶었을 때는 더 저렴하기가 쉽습니다.
1: 아 그래요. 수량 할인 법칙.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청취자분은 두 가지 모두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어떤 걸까요?
0: 네, 실손보험이 계속 올라서 10만 원을 넘어서 부담이 된다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실손보험 10만 원이 넘어서 부담된다. 이건 왜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2: 뭐 물론 이제 실손보험을 생각하면 뭐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오래된 실손을 무조건 또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와 세대에 따라 보험료가 보장구도가 또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세대 실손에 가입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가 병원비에 얼마를 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쓸까 이게 너무 걱정은 되겠지만 대체로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거든요. 결국에 내가 특이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특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이사항을 준비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원, 6천만 원 너무 과한 비용을 내고 있다? 내가 10만 원을 내는데 부담 안 돼?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부담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또 준비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방송을 듣고 계신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본인의 보험 상태를 좀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전문가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정말 도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주저없이 상담 신청하시고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 160만 원에 달하는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1, 2세대 합쳐서 상당한 양의 실손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자,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0: 네, 일단 가족분들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 가입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5년간 가족분들의 병원 치료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이 내용도 남편분께서 디스크 시술을 받으신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료 이용 규모에 비해서는 실손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2: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의 실손 보험은 각자 계약 조건과 의료 이용 상황을 확인한 뒤 어려운 단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병력 조회. 병력 조회를 해서 실손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뭐 청취자분도 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포기. 차라리 이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취자분 3만 원, 남편분 3만 원, 자녀분은 각각 만 원 해서 실손보험이 한 가족 5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 아, 뭐 오늘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수량 할인법제 병력조회는 안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면요. 실손보험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보장이 좀 부실하진 않을까요?
2: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뭐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도

0: 있겠죠. 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실 금액도 생각해야죠. 5세대 실손도 무조건 보장이 안 되는 상품 아니고요. 다만 기존의 실손 보장과 조금 자기 부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치료 많이 하나, 뭐 도수 치료를 많이 하나,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를 많이 하나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데, 또 문제 한번 청구를 해보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도 안 나왔던 적이 또몇번 있었던 거죠.
1: 보상이 잘안
0: 네.
1: 됐군요.
0: 그러니 차라리 낫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허리 시술로 300만 원까지 쓴건 맞아요. 도수 치료도 받으셨어요. 근데 내셨던 금액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네, 굳이 우리가 5세대 실손 나쁘다, 아 좋지 않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는 과언이죠.
1: 그렇군요. 정확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큰건 아닌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2: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부부 보험이 되게 여러 건,
1: 맞아요.
2: 다건이셨잖아요. 암보험도 따로, 이대질환도 따로, 간병인 보험 따로, 운전자 보험 따로 이렇게 여러 건이었고요. 여기에 갱신형 보험도 여러 건 가지고 있었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갱신형 보험이 여러 건이면 각각의 갱신하는 시점도 다 다르고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경우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두 분은 간병인 보험으로 각각 7만 원, 8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1: 그러게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 이렇게 여러 보험에 흩어져 있던 보장을 저희가 하나씩 비교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드렸는데요. 3대 진단비, 수술비, 간병을 하나 안에 다 모아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비갱신형에 나비 면제 기능 등으로 해서 사례자분 14만 원, 그리고 남편분은 16만 원으로 보험료 조정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간병인 보험마저도 저희가 특약으로 구성을 해서 약 2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총 보험료 그래서 얼마에서 어떻게 줄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총 보험료는 그래서 160만 원에서 보험료가 60만 원으로 매월 1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기존의 특약 줄었나요? 아니요, 유지됐고요. 순수 100만 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은 상담 마치면서 정말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급여의 거의 절반이 나가셨거든요, 보험료로. 숨 막히죠. 힘들죠. 보험료 내는 날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보다 사실 중요한 거, 우리 굿머니, 굿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저축이죠. 사례자님 다행히 대출은 없으셨어요. 오로지 저축을 할수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줄어든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남은 금액은 저축을 하실 수 있다고 든든하다 하시더라고요.
1: 아, 좋습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이렇게 우리 집도 골치 아픈 보험 조정에서 노후연금 재원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머니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330번님, 2009년 실손인데 보험료가 월 4만 원에서 17만 원이 됐습니다. 병원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그냥 끊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구독 취소 막 이런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바로 끊기 전에 실손 부분 보험료와 갱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병원 이용이 적다면 선택형 환일이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전환 한번 비교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뭐 무조건 아니라는 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점.
2: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1년에 약 204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앞으로 납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전환 후에 어떤 치료를 자기 부담이 생기는지를 숫자화해서 좀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깝다, 뭐 유지할 이유가 있다를 저희가 숫자로 저희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그럼 맞아요. 일단 월 4만 원 납입하셨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17만 원이나 내고 계시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병원을 안 간다? 이럴 경우에는 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전문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부담될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매달 보험료는 오르는데 병원 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은 대안일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와의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굿모닝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015B의 슬픈 인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저녁이 되면 금세 쌀쌀감이 감돌겠는데요. 늦은 시각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높아서 아침에는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 부터 낮 사이에 영남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 중북부 지역에서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 월요일 오전까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한강대교 부근, 다시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행사 등 관련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주연 배우를 겨냥한 집회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4: 논란에도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계는 창작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SNS에 공지한 게시물입니다. 오는 7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무대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봉 2주차 진행하기로 한 극장 무대 인사까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작품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배우들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으로 확산한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 배우들은 물론 추천사를 쓴 동료로까지 불똥이 튀는 가운데 주연인 유해진 씨 자택에서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제기된 투자 외압 의혹에 대해 해당 국책은행들이 독립적인 결정이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비판과 창작자 개인에 대한 공격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영화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영화 제작 다만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회장입니다.
6: 감독, 배우, 제작진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5: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홍보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된 가운데 파장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네, 개천절인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4: 장동혁 대표가 대국민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반 우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다 못 견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성을 상실한 이재명 독재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모두 지옥입니다. 국민을 포기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국방을 포기하는 국군 통수권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을 포기하고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 이제 국민이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지뢰에 우리 국군의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진상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음모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끝내 북한 지뢰를 북한 지뢰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국군의 날 국군을 앞에 두고 북한 김정은에게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광대 자작극이라는
3: 네, 국민의힘이 1년여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비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시중은행에 이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을 이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며 정보 유출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격받은 은행뿐 아니라 OTT와 유통서비스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 왜 전방위로 해킹이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9: 다시 한번
10: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입니다.
9: 쿠팡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11: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티빙 대표이사입니다.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8: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2: 국가 기반 시설을 막아준다든가
10: 통곡대 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12: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가 막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8: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국내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경찰이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4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한은행 해킹 과정에서 중국어 기반의 AI 해킹 도구가 활용된 정황과 관련해선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시도한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진행된 안성맞춤랜드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이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줄꾼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줄꾼이 타고 있던 줄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가 바우더기 축제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연을 진행해왔다가 사고 직후에야 뒤늦게 설치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가야국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SUV 운전자 50대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오후 2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안에 있는 집길 등이 타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손 선풍기처럼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전자제품은 반드시 폐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4: 그렇지 않고 종량제 봉투나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3: 어둠 속에서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2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폐합성 수지를 재가공하려고 압축하는 과정에 배터리류 이물질에 열이 가해져 불이 난 거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배터리가 들어간 소형 전자제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플라스틱과 섞어 배출했다가 재활용 과정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과정에 압축하고 파쇄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선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반드시 폐가전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어도 됩니다. 보조배터리는 물론이고 전자담배, 손선풍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5만 5천 개인 폐가전 수거함을 올해 안에 8천 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4: 그 재활용 선별장에 섞여서 들어갈
10: 김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14: 좀 더 분리배출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또 지도 앱으로 안내하는 전용 수거함 위치 정보 표출 대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0: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장애 집회에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설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0: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나이시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종일 축제와 집회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도산대로는 학동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고요. 도산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도산대로 청담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도 진행 방향이 통제입니다.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시청에서 숭례문 쪽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를 막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은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부쩍 줄었는데 이제는 상행선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양방향이 20km 구간 시 정체를 보이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총 20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동군포, 군포에서 반월터널과 월곶 부근 일대로 17km 구간이 밀리는데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는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는 7km 구간 정체가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 나이시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가진 개천절이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이어져 왔는지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개천절이 있어서 또 우리 민족의 뿌리를 돌아보는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낮엔 날씨가 괜찮았죠. 그런데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 며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두워져가는 주말의 첫날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더 칼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매직.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매직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칼즈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시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노래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롤모델의 Hello, 브루노 마스 On My Soul, 그리고 이어서 포스트 말론의 Hey Mercedes까지 세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은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비판하는 이용자 글을 공유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 입원 당시 위로 전화 통화 중에 만나기로 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에 만찬 회동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4명, 이른바 4통을 통합해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내 대통령을 지지한 동지들이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도로 군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교통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Extremely Badman의 Saturday 이어서 리앤나 하바스가 부릅니다. Green and Gold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주영은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도엽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암살자들이 개봉 11일째인 오늘 오후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암살자들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달성한 뒤 역사 왜곡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박스오피스 순위가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연휴 기간 상영관 무대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SNS를 통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무대 인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작사는 작품에 보내준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존중하고 출연 배우와 제작진에게 작품 밖에서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

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S010109님의 신청곡 아하의 Take On Me, 이어서 Young Gun Silver Fox, Put Up Your Dukes, 그리고 넥타우드의 How It's Gotta Be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낮에는 가을볕에 따뜻했습니다. 현재는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가 지면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과 부산과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월요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아직은 일대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일 밤 9시까지 이태원 일대에서는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로부터 현재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까지 전 차로가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태원로 따라 제1기획에서 이태원역까지는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지금 김포 쪽으로는 강남권 청담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4: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5: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입니다.
4: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3: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에 못을 박은 겁니다.
6: 북한은 왜
5: 김을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6: 그 진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3: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계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매도하고 있다면서 장병의 피해를 모욕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본다며 국가안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에 표창을 날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권과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친 독설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지만 국군의 날 연단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칭하며 북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8: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7: 군 당국은 조사와 대응 등 군사적 원칙을 세우고 최고 통수권자는 정세 악화를 막는 투트랙 접근이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화

0: 랜덤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1: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 석차 연구위원입니다.
1: 이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0: 하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3: 오히려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있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0: 북한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자작 반대극이라며 대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렸습니다.
4: 모든 걸 국경 요새화.
2: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입니다.
4: 와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0: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북 자극 요소가 겹친 상황. 평화 공존을 내건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잇따른 거부와 예상치 못한 안보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경제 정책 책임론에도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와 맞물려 비서실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용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한 달이란 장구 끝에 이뤄진 후임 인선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승진 임명이었다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는데 청와대는 정책 이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7: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2: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경제 철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이런 3대 사회정책을 실질을 하는데.
6: 하지만 김용범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정책 호흡을 맞춰오던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것, 국민의 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8: 고작 고민해낸 답안지가 기존 정책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먹기 인사입니까? 국정 기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입니다.
6: 이제 관심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9: 다만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할 여지도 있어 유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공식 석상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간 장고 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11: 국회 증인 출석해서 현안질의 직접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10: 정치권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연일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2: 감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10: 매년 참석하던 국군의 날 기념식엔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올해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불편한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인선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헌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0: 벼르고 있습니다.
1: 재청이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에 또는 큰 권한인가?
0: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땐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간 사법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사퇴 압박에 더불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 또한 국감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엔 관례가 깨지는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0: 작은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오늘 하늘이 맑게 드러났는데요. 저녁에는 일교차가 낮보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초대로에서는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하위 3개 차로 막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이후 서초역에서 교대역, 강남역 지나 CGV 강남까지는 하위 2개 차를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도심 반포대로 따라 서초역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지나 반포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의 일대에서는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는 전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의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는 양방향 정체되고 있고 반대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 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 서강대교 지나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일대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아직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의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카이드림, 10월의 하늘, 윤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스카이드림인데 왜 10월의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죠.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출발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죠.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출발, 시작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날이네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별들이 가득한 하늘, 피아노 가이즈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Celtic Woman의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 하늘과 새벽과 태양, 폴의 스텔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A Sky Full of Stars, 별들이 가득한 하늘, 피아노 가이지 연주였고요. 이어서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 하늘과 새벽과 태양, 포레스텔라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0120님, 슬기님, 와우, 새벽을 울림입니다. 비 온 뒤 날씨가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새벽을 울렸다고. 그죠. 비가 와서 이제 좀 싸늘해져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녀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거는 싸늘이 아니라 갑자기 추워질까봐. 예, 그게 걱정입니다. 아주 그냥 밤낮의 일교차가 그냥 한 20도씩 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4007님입니다. 슬기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저도 이사 준비까지 겹쳐 뒷전이 되어버린 추석입니다. 이웃들도 절반 이상 이주를 해서 주차장도 썰렁해 쓸쓸함이 배어있지만 그래도 외손녀 체린이네가 와서 마지막 명절을 보내고 곤히 잠들어 있어 할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이제는 캄캄해져 버린 새벽에 듣는 작야가 더 마음에 파고들어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우리 4007님이 또이 남편분께서 아프셔서 지금도 재활 치료 중이시니까 아무래도 추석이어도 마음 쓸 곳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외손녀가 와서 또 이렇게 외손녀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이 모르겠어요. 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주변에 아프신 분도 많고.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아는 분의 상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2055님입니다. 새벽 슬기데이 듣고 도로 자다가 오후에 가을나무 열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역대급 한가한 추석 연휴를 보냈답니다. 슬기는 추석날 뭐 하셨나 궁금해요.

어제 종일 비 와서 보름달은 포기했으니 하반기 듀엣토의 많은 무대 활동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주도지가 될수 있도록 실디가 대신 빌어주세요.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한가하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한가해져서 심심해지신 게 아닌가. 이제 뭐랄까요? 가족이 찾아오는 그런 거나 내가 가족을 찾아가는 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혼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추석이 된 거니까 뭔가 쓸쓸할 수 있죠. 사실 추석이 뭐 별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막상 추석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다들 어디로 가다 보니 어딜 안 가면 이제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추석에도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지만 또 다른 일상을 사시는 분들은 추석이 좀 특별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날에 혼자 있게 되면 그냥 그렇죠. 저는 뭐 인천에 있는 부모님 집에 형이랑 같이 가서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죠. 네, 그렇죠. 저희 듀엣토와 우리 주더지 듀엣티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빌어주십시오. 룬님, 셀디 송편 드셨어요? 저는 종일 손님 치르고 저녁 때 쉴만 하니 컴퓨터 고장나고 아주 스펙터클했어요. 연휴가 같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통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나 봐요.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일인가 봐요. 아휴, 연휴에도 일하면 진짜 바쁘죠. 이렇게 요 휴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연휴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네요. 퓨어보이스님, 실리 요즘 아시안게임 보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이 몇 년간 흘린 땀방울이 그대로 결실을 맺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이에요. 재밌는 경기 몇 가지 골라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털갈이 하는지 머리카락이 장난 아니게 빠지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시안게임 봤습니다. 펜싱? 펜싱 금메달 따는 거 봤고 그 체조 금메달 따는 거 봤고 그리고 그 e스포츠 그 뿌요뿌요 경기를 봤는데 그 일본의 천재 16세였나요? 12세였나요? 아무튼 그 천재 소년이 한국인을 이기고 금메달 딴거 봤습니다. 와, 그 말도 안 돼. 그 약간 테트리스 같은 거죠. 뿌요뿌요 테트리스 같은 건데 와, 천장까지 쌓아놓고 한 번에 터뜨려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그 재밌었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죠. 이게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될 종목이냐. 이거로 군 면제가 가당키나 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이야기가 많은데 참뭐 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KSY님, 날씨가 흐려 보름달 못 봤어요. 예당 영상사업부 신태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디지털 스테이지 앱으로 보고 있어요. 예당은 특별한 공연이 아니면 주차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죠. 라고 보내셨네요. 하, 또 이게 예당 쪽은 잘하는 분들이 또 있다니까 이렇게. 예. 아스트로파지님, 오늘 종일 근무 마치고 백화점에서 먹을 것 사서 귀가에 뒤덮을 듣습니다. 예전에 예당 광장 푸드트럭에서 음식과 와인 사서 공연 전에 먹었어요. 계단 극장 소개도 고맙습니다. 포엔지라고 하니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환상곡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포엔지가 지금 드라마가 아주 핫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주 피아노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해롱이님입니다. 올해도 K 가곡 슈퍼스타 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고성현 선생님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심사평을 하시는데 듀엣토도 괜히 보고 싶었네요. 듀엣토 아니었으면 몰랐을 가곡들이었는데 공연으로 몇번 들어봤다고 더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공연에서 부른 가곡들도 있으니까 또 그걸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귀에 익숙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공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연 곡들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공연에 빠지시면 더 많은 공연들을 보실 수 있고 좋아하는 곡들이 생기면서 더 재밌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죠. 너무 좋은 현상이네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이어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후세인 세르메트의 포 헨지 연주입니다.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10월 3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31년 10월 3일은 덴마크의 작곡가 카를 닐센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는 시벨리우스와 함께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히는데요.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1악장 후반부,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과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심포니 연주로 전해지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경주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따뜻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과 울산과 부산 등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는 월요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방화대교에서 방화대교 일대까지는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는 지금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 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까지는 양방향이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0: 발사했습니다.
1: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4: 김일수 한국 군사무지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3: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2: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에 못을 박은 겁니다.
5: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하는지에 대한
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5: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2: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추정된다는 발표 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60여 년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해온 대북 확성기의 역사와 전망,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K-POP 등을 북녘에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방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낼 우려가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6: 1963년 5월 처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60여 년간 모두 5번 남북관계에 따라 켜지고 꺼지길 반복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과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과 오물풍선 살포 등이 재개와 중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7: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4: 김수경
7: 전해줄
4: 지난
7: 것입니다.
4: 2024년 당시 대통령실
6: 현재는
4: 대변인입니다.
6: 남북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도 철거했습니다.
7: 남북 관계 신뢰
4: 강효정
7: 회복과
4: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7: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6: 하지만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재점화한 모양새입니다.
8: 북한의 도발에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9: 일각에서 확성기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9: 재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6: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서도 대북 방송은 시대착오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무력 충돌마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도 그렇죠. 이거는 지금
4: 강순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6: 정부의 평화 공존 기조와도 맞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대북 확성기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합니다. 여당은 북한 지뢰나 레버리지 ETF 등 불리한 이슈의 내란 논란으로 방어를, 반면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주말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청년들 앞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논란을 겨냥해 계엄과 전두환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건 헌법 밖에 있는 거라며 개헌으로 이들이 국회에 못 오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윤석열의 내란 성격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5.18 당시에 전두환 그 쿠데타의 내란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11: 민주당은 이진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윤리위 개편까지 검토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긴장감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더해 북한의 지뢰 미사일 도발과 인사 참사 논란까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3: 정치적 공세보다는 좀 민생에 앞서서
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3: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를.
11: 당정이 함께 국정감사 철벽 방어를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다만 정청래 전 대표 체제 평가가 불가피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예정되는 등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례에 이어 주말 시내 한복판 대규모 장외 집회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과 원내 송곳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14: 대한민국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부동산도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11: 국감 증인 1순위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는 등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15: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책임을
4: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15: 오늘 국민행동대회가 기폭제가 되리라고.
11: 다만 국감과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장 대표 거취 논란 등 내홍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면 승부가 이어질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발해 단식 중인 전국 공공산업노조연맹 이재용 위원장을 찾아 당이 정부와 노조 간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와 전문가가 합심해 통폐합 관련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 주장에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에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김 대표에 앞서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재명 정부에서 무작정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 틀리거나 졸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4명, 이른바 사통을 통합해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을 지지한 동지들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퇴원한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9억 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내 KCI 등재 논문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출처를 무더기로 인용했다가 적발돼 결국 철회됐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가운데 AI 활용 문제가 게재가 문제된 건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중국의 우주산업 생태계와 군민협력 체계를 분석한 국내 모 대학 연구진 논문입니다.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8억 8천만 원 가까이 지원받은 연구 성과물로 국내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논문 원문에 게재 철회를 의미하는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논문에 수록된 참고문헌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략을 다룬 논문인데 생뚱맞게 중국 정부의 눈 건강 정책 문서가 붙어 있는가 하면 제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출처 오류만 전체 40여 건 가운데 17건에 달합니다. 저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I가 만든 가짜 참조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사업비가 지원된 KCI 등재의 학술지 논문 가운데 AI 활용 문제로 게재가 철회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AI 오남용 실태는 전수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실한 검증 체계도 문제입니다. 논문이 게재된 건 지난해 3월, 학회 조교가 오류를 찾아내 철회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KCI 등재 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논문들에도 인용돼 왔습니다.
16: 사후에 학회가 윤리검증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4: 이주희 그 더불어민주당 KCI 의원입니다.
16: 등재 과정에 대한 그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 허점도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6: 논문 저자인 정모 씨는 AI 도구는 참고문헌 검색 등 보조적인 용도로만 썼다며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윤리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돼 3년 동안 해당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구 환경 전반에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연구윤리 위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해 심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

0: 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낮보다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과 부산과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밤 9시까지 이태원호 일대에서는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전차로가 통제돼 있습니다. 현재 이태원호 따라 제일 기획에서 이태원역까지는 차량들 서행되고 있고 교차하는 녹사평대로 남산 2, 3번 합류 부근에서 재정관리단 앞쪽으로 속도가 점점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 휴게소에서 용인 나들목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나들목까지 3km 구간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져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송악부터 행담 휴게소까지는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후 서해대교 지나 포승 분기점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서평대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는 아직은 12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일찍 분기점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한편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5km 구간과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도 아직은 5km 정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기대 2부 첫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을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가브리엘레 바냐티에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나온 싱글이었죠. 요즘 클래식 음원들을 보다 보면 SNS를 통해 유명해진 젊은 음악가들의 연주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을 연주한 가브리엘레 바냐티는 2002년생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인데 코로나 시기에 틱톡에 짧은 피아노 연주 영상을 올리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음반사와 계약해 여러 음원을 발표하고 있죠.

0: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자, 뒤덮을 토요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1: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0: 예, 지난 9월에도 부천 아트센터에는 아주 굵직한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소녀름 피아노 리사이틀, 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첫 내한 공연 등 공연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말 뜨거운 9월이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컴백 무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0: 아, 저요?
1: 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아이고.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이고, 제가 아이고. 제발 그 원곡 너무 좋아했었는데
0: 아, 예.
1: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0: 아유, 네.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네, 다시 토요일 버전으로 예,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본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앙코르 곡을 무려 7곡이나 들려주셨어요.
0: 앙코르 7이요?
1: 네.
0: 그건 앙코르 아닌데. 3부 아니에요? 3부?
1: 그래서 앙코르 곡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공연 후에는 또 사인회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관객분까지 모두 사인을 또 해주시고 피곤한 내색도 없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0: 그래서 아니, 마지막 연주인가요? 아니, 이렇게 앙코르에다가 사인까지 다.
1: 역시 거장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멋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선우혜경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이날 오신 분들은 선우혜경 씨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선우혜건 씨가 저희 콘서트홀 안내 방송을 2023년도 개관 때 직접 녹음을 해주셨거든요. 네, 공연 당일에 또 관객분들께서 아마 그 음성을 들으셔가지고 더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박진영 뉴트리오의 재즈 공연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재즈의 감성으로 관객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녹였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콘서트, BAC 투어도 알차게 채워졌고요.
0: 네, 그 박진영 뉴트리오가 저희가 아는 JYP는 아니죠?
1: 아니죠. 다른 분이십니다. 생각 못했는데 성함이 같군요.
0: 네, 농담이었습니다.
1: 네.
0: 아무튼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의 연주 잘 마무리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10월 공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저희가 한글날 연휴에 펼쳐지는 사운드 오브 BAC 오르간 유니버스 이제 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4,576개의 파이프를 품은 오르간 페스티벌부터 뭐 파질사이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무대, 후원의 1주년 기념 공연, 뭐 브런치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을 보고 배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까지 모두 연결되는 그런 유니버스를 10월에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지금 보니까 부천 아트센터 거대한 10월 유니버스 이렇게 네. 보도자료가 나갔네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늘 이 보도자료 카피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네. 또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10월에는 거대한 페스티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하긴 10월은 공연의 날이죠. 공연의 날.
1: 네,
0: 행사도 그렇고 야외 네. 공연도 그렇고 날씨가 네네. 딱 좋으니까
1: 네네.
0: 아주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사운드 오브 BAC 오르간 유니버스입니다.
1: 네.
0: 부천 아트센터 하면 역시 파이프 오르간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네. 행사인가요?
1: 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부천 아트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악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페스티벌입니다. 10월 9일과 10일 다음 주네요. 한글날 연휴 이틀 동안 이 파이프 오르간을 주제로 아주 유니버스한 시간을 선물해드릴 예정인데요. 4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이 도슨트가 되어서 직접 설명하고 연주하는 그런 투어형 공연부터 소공연장에서는 오르간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오르간으로 만나는 명상의 숲, 그리고 실제 오르간과 그래픽 아트를 결합한 전시, 오르간을 소재로 한 공방 체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프 오르간과 발레가 만나는 피날레 콘서트 오르간 위드 발레가 장식을 합니다. 피날레 공연은 전석 1만 원이고요. 공방 체험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흠뻑 빠져보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이게 궁금한 게 다른 건 알겠어요.
1: 네.
0: 오르간 소재로 한 공방체면 도대체 뭘까?
1: 그러니까 뭐 오르간을 소재로 해서 네. 인형도 만들고요.
0: 그리고 오르간을 소재로 해서?
1: 네. 그래서 뭐 아직 다 공개할 순 없지만 그냥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QR을 찍어가지고 오르간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오르간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패브릭 캘린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색칠도 하고 네, 실판질도 만들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재밌겠죠?
0: 재밌네요. 오르간 소재 공방 체험.
1: 네.
0: 그러니까 인형을 오르간 인형을 만드는 건가?
1: 인형에 오르간에 관련된 소재가 담겨 있습니다.
0: 궁금하네.
1: 네.
0: 약간 우리 때는 뭐라 그래요? 오르골.
1: 오르골. 네.
0: 오르간 모양의 오르골 돌리면 이제 오르간 소리 나오는.
1: 그런 것도 괜찮네요. 아이디어인데.
0: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1: 네.
0: 자. 파이프 오르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악기죠, 여러분.
1: 네, 뭐
0: 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파이프가 무려 4,576개.
1: 네.
0: 스톱이 63개인데
1: 네.
0: 스톱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1: 아, 이 스톱은요, 이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과 음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추.
0: 번튼.
1: 네, 역할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건반 옆에 있죠. 저희는
0: 네, 네,
1: 건반
0: 네.
1: 옆에 있고요. 연주자분들께서 밀고 당기면서 원하는 소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에는 뭐 플루트, 트럼펫처럼 음색을 나타내는 이름과 음높이를 표시하는 숫자들이 좀 적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 스톱을 조절하면 뭐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처럼 다양한 악기 소리를 만들 수 있고 뭐 트레몰로처럼 세밀한 그런 표현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교수님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스톱은 음색을 요리하는 단추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요.
0: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아트센터에는 63개의 파이프 오르간의 그런 스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르간 유니버스에서 오르가니스트들이 직접 스톱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원리도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0: 야, 거의 뭐 옛날 전자악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전자악기들은 버튼 누르면
1: 되는데, 네,
0: 맞습니다.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죠?
1: 네.
0: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최수영, 김현정, 양하영, 박준병 네 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출연합니다. 근데 연주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들이 도슨트가 되어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1: 네, 네.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오르간 대표주자 네 분을 또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연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도 하시고 시연도 하시고 연주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주자분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니까 더욱 특별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앞두고 네 분과의 서면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최수영 선생님은 파이프 오르간을 수천 개의 리코더가 동시에 노래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4,576개의 리코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께서는 파이프 오르간을 큰 할아버지 같은 악기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박준병 선생님은 지난해 오르간 주자로 또 저희 파이프 오르간을 깨우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저희 공연장에서 만나뵙게 돼서 더 반갑더라고요. 저희 아트센터를 오르간이 가진 본연의 색을 가장 잘 들려주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라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또 좋았고 양하연 선생님의 말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듣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악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지금 저희 모두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이게 뭐 무료니까 뭐 오르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일 것 같습니다.
1: 네. 오히려 오르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 소리를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과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4차례 진행되고 전성 무료이세요. 그리고 5살 이상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공연을 보고 나오실 때쯤에는 오르간이 이렇게 재미있는 악기였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에 흠뻑 빠지실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궁금한 게 파이프 오르간이 되게 크고 연주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설명하고 다시 이렇게 연주하시고
1: 저희가 고정형 콘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콘솔이 있고 네네. 밑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콘솔이 있어요.
2: 따로 있군요.
1: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전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0: 네. 연주시다가 여러분 들으시나요? 아, 아니었군요. 네네.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보니까 피날레 공연엔 또 오르간 위에 발레도 있어요. 야, 이걸 발레와 오르간 함께하는 그런 건데 궁금합니다.
1: 네, 파이프 오르간 음악에 발레가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매우 설레는데
0: 네네.
1: 부천아트센터가 클래식 전용 홀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발레가 펼쳐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0: 아하.
1: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발레리노 김기민 씨 아시죠? 유키존 더 블럭 촬영으로 저희 공연장에 오셨는데
0: 네네.
1: 그때 이 발레의 움직임이랑 저희 콘서트 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서 발레 공연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 호두까기 인형이 올려져가지고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올해도
0: 아~
1: 다시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부천아트센터의 시그니처인 파이프 오르간과 발레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조재혁 선생님의 연주에 이 황혜민 발레 감독님과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6명의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함께합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 위에서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이 더해지는 순간이 벌써부터 기대가 오. 되는 공연이에요.
0: 야, 그러면 그 파이프 오르간 위에서 발레를 하시는 건가요? 그 파이프 오르간 타고?
1: 아니요. 그러면 매우 또 특별하겠지만.
0: 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1: 아, 그럼 참 좋겠는데.
0: 아, 이거 서커스지 발레가 아니라.
1: 네. 네. 무대 위에서.
0: 조재혁 씨와 발레.
1: 피아니스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네?
1: 이 조재혁 선생님께서는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0: 아,
1: 하고 계시거든요.
0: 아.
1: 그리고 또 오르간 악기도 직접 제작을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1: 네. 그래서 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가 아닌 이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발레와 함께 아주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
0: 야, 그래서 그런지 벌써 뭐 매진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요?
1: 네, 오픈한 오. 좌석이 정말 빠르게 매진이 됐어요.
0: 예.
1: 사실 저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0: 매번 놓치시네요.
1: 저는 맨날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추가 오픈 좌석을 좀 노리고 있는데
0: 예.
1: 혹시 추가 좌석이 열린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0: 아.
1: 네, 이 파이프 오르간과 발레가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0: 네,
1: 네 꼭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우리 대리님 이 정도면 표를 안 구하셔지는 게 아닌가 지금 매번 놓치시다 보니까.
1: 네, 아니 진짜 놓쳐요.
0: 야, 참.
1: 금방
0: 마음이 아픕니다.
1: 네.
0: 자, 근데 오르간 공연 말고도 또 준비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먼저 오디세이 포 BAC를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1층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실제 오르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반을 연주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르간을 연주하시면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또 아트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눈앞에서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이 신기한 경험은 직접 오셔서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소공연장에서 오르간으로 만나는 명상의 숲이 열리는데
0: 네.
1: 빈백이 조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백에 편안하게 기대서 이제 오르간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실 수 있게끔 조성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솔솔 올 것 같죠?
0: 예.
1: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치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뮤직 앤 스티치 공방 체험에서는 오르간을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은 그냥 관람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듣고 보고 쉬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모두 유니버스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예, 대단합니다. 이거 네. 오르간 유니버스가 진짜 유니버스 맞네요.
1: 네, 유니버스입니다.
0: 하는 게 많습니다.
1: 네.
0: 자, 오르간 유니버스 잘 들었고요. 보니까 10월 17일 피아니스트 파질사이의 리사이틀. 파질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1: 네, 10월에 또 주목해야 할 공연이에요. 파질사이 리사이틀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그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바로 파질사이 공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네,
1: 파질사이 하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한 연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저도 이번 기회에 이분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또 발견을 했는데요. 굉장히 학구적인 음악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공부할 때 색연필로 사용해서 악보를 분석하시고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는 책상에서부터 작품을 들여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면서 동시에 작곡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질사이의 자작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그만의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저희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그의 음악 그러니까 자작곡을 직접 네 곡이나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작곡.
1: 네.
0: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모차르트 네. 피아노 소나타 K331, 마지막에는 파질사의 자신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네. 뭔가 지금 보니까 어떤 뭐 인생처럼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1: 이유를 여쭤보긴 했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오진 않았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래식의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바흐와 모차르트. 네. 그래서 그 한 흐름으로 자신의 또 음악까지 이렇게 펼쳐서 공연을 기획하신 걸 보면 아마 그 속에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질사이가 과거 바흐의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모차르트 11번의 사막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키 행진곡도 자신만의 이런 음악으로 재해석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펼치실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보니까 지금 이 파질사이 공연이 전국에서 두 도시만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네네.
0: 부천과 통영.
1: 맞습니다.
0: 부천 대단한데요. 이렇게 다 뭐 전국에 두 번 할 때 부천이 꼭 껴 있는데.
1: 그럼요. 저희가 음향이 좋기 때문에.
0: 네. 음향에 대해 기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부천아트센터가 유일한 공연 장소입니다. 여러분.
0: 아하. 네.
1: 그리고 파질사이가 부천아트센터 무대에 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연을 앞두고 서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파질사이님께서 부천아트센터가 아름답고 현대적인 공연장이라는 이야기와 뭐 훌륭한 음향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곳에 연주하게 대해서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부천아트센터에서 공연하시면은 파질사이랑 부천아트센터가 아주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0: 자, 네. 10월 부천아트센터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BAC 네. 후원회가 발족한 지 벌써 1년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를 기념해서 10월 20일에 One Ear, One Voice라는 음악회가 열린다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BAC 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부천아트센터와 예술을 향한 따뜻한 동행을 이어온 그런 분들인데요.
0: 네.
1: 공연장을 넘어서 저희 공연장이 그 시민의 삶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계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공연인데요. 특별히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한 저희 박은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무대에 오르시고요.
0: 대표이사님이요?
1: 네네네.
0: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님이.
1: 네, 저희 BAC 투어 때도 연주를 또 해주셔서.
0: 오르가니스트세요?
1: 그럼요.
0: 아...
1: 네, 그리고 예. 저희 뮤지컬 배우 애농님, 노연우님, 이아름솔님, 색소포니스트 대니정님이 함께 하시고 이지연 아나운서님도 또 사회를 맡으십니다.
0: 야.
1: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또 모으자라는 자리인 만큼 부천 시민분들도 함께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무대로 마련이 됩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오르간 해야 되니까 공연장 안에서
1: 네네 오.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0: 이 정도면은 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광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긴 한데 또 오르간 공연이 있으니까
0: 그렇네요. 네,
1: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0: 후원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두의 네. 클래식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무료 로비 콘서트 10월 공연까지 모두 합하면 올해 총 16회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1: 네.
0: 매회 200분 정도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점점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게?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공연의 사회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객석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데 리허설을 하면 인근 어린이집에서 노란 모자를 쓴 어린이 관객들이 찾아와서 아하. 보고요. 그리고 항상 엄마풍에 안겨서 오는 아기 관객도 있고
0: 오호.
1: 장바구니를 꼭 들고 오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편하게 예술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사회도 참 좋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0: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제가 직접 확인한 소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고요. 10월 14일과 28일 공연이 이제 올해 끝이에요. 그래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엔 소공연장 소식입니다. 10월 21일
1: 네.
0: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다섯 번째 공연이라고 하는데 브런치 콘서트가
1: 네네.
0: 이 공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피아니스트 박상욱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씨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돌이켜보니까 이번 시리즈에는

0: 춘향.
1: 네.
0: 어, 피아노 병창. 고영렬 씨가 원래 피아노 치면서 병창하는 게 유명한데
1: 맞아요.
0: 그런 공연인가요?
1: 네네. 오. 고영렬 씨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소리를 들려주는 무대인데 판소리 춘향가를 직접 편곡을 해서 이 전통의 이야기를 오늘의 음악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어, 이번 공연은 벌써 매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또 특별 게스트인 소리꾼 김준수 씨가 아, 특별 출연으로 함께해 주셔가지고 네, 그 열기가 아주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0: 큰일 났네. 네. 부셔놨으면 또 그럼 무너지겠네요. 이거.
1: 네, 무너질 것 같아요.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게다가 지금 보니까 공연을 또 보는 게 아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 BAC 예술 아카데미.
1: 네.
0: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강좌가 건축가 오영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 달 살기 도시를 만나다인데요.
0: 네.
1: 여러 도시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보는 공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도시 입문 강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서 다시 찾아온 강좌들인데 윤동희 선생님의 미술랭 가이드, 뭐 나의 첫 번째 노래, 아이들이 노래와 연기 움직임을 경험하는 플레이메이크 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마감이 돼서 대기 신청을 받고 있는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0: 아, 지금도 뭐 가능한 프로그램 있나요? 신청이?
1: 지금은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의 첫 번째 노래 이게 소수의 자리가 남아있고 플레이메이크 쇼 이것도 고학년 대상 반에는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0: 아,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 부천 아트센터의 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공연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부천 아트센터 역시 오르간이 대표적인 악기죠.
1: 네.
0: 자, 뉴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보니까 지금 이 매회차 꿀팁을 제일 처음 하고 계세요. 지금
1: 아, 그렇구나.
0: 5회차 꿀팁도 처음 하셨는데 물 마시는 곳.
1: 네.
0: 6회차 꿀팁을 지금 또 부천 아트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회차 꿀팁은 화장실입니다. 이게 보통 공연에 보시면 인터미션 때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이 꽉 찰 때가 많거든요.
1: 네.
0: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1: 네, 이건 정말 실전 꿀팁인데.
0: 실전 꿀팁이죠.
1: 일단 전성 매진 공연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층의 화장실이 모두 바쁘거든요.
0: 모두 바쁘죠.
1: 네, 같은 시간에 움직이시니까요.
0: 맞죠.
1: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0: 아하.
1: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마련된 곳이 있으세요.
0: 주차장에.
1: 네네.
0: 아오.
1: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시고
0: 빨리
1: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0: 네.
1: 공연에 따라서 뭐 1, 2층만 객석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으면
0: 네.
1: 그럴 때는 오픈되지 않은 다른 층의 화장실로 이동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관객분들도 이제 이 꿀팁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나만 아는 비밀 화장실.
0: 아하.
1: 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화장실보다는 조금 여유롭다 보니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을 찾아서 다니시다가 2부 시작을 놓치시면 안 되시잖아요.
0: 그럼 안 되죠.
1: 그래서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공연 보러 가기 전에는 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1: 네.
0: 네. 물을 목이 말라도 참으십시오.
1: 네. 최대한 네. 참으시길.
0: 예. 화장실 때문에 공연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1: 그럼요.
0: 저 영화 볼 때 진짜 화장실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팝콘을 먹고 목이 맥혀도 이 음료수를 홀짝홀짝 이렇게 마십니다.
1: 네.
0: 아, 오디세이 보다가 죽을 뻔했어요.
1: 아, 예. 그러셨구나.
0: 3시간짜리 영화. 자, 오늘도 꿀팁을 알려주신 아주 즐거운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네.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파질 사이가 오는 10월 17일 부천 아트센터 독주회에서 연주할 곡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0월 3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지혁의 오르간 연주 준비했습니다. 부천 아트센터의 오르간 유니버스의 피날레 공연을 맡은 음악가죠. 피아니스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르간 연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조지혁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엣 유실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죠. 저는 인태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

0: 조금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과 부산과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 사이 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상행선의 정체가 아직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에서 화두 분기점까지 2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도 2km 구간과 양지 부근을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모두 종료됐습니다. 송악부터 행남대 휴게소까지 아직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바람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도 4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1: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1: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2: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0: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네, 이처럼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4: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능력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6: 고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입니다.
5: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4: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은행뿐 아니라 OTT와 유통 서비스 등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전방위로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8: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저희 쿠팡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6: 박대준 지난해 11월 당시 쿠팡 대표입니다.
9: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6: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입니다.
9: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철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6: 공공 시설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10: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7: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1: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2: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
6: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2: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11: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에 못을 박은 겁니다.
13: 북한은 왜 자기들이
6: 김월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3: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11: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계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네,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700km 정도 비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북한 미사일 능력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북한 측의 발표대를 기억하라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친 독설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4: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지만 국군의 날 연단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칭하며 북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15: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14: 군 당국은 조사와 대응 등 군사적 원칙을 세우고 최고 통수권자는 정세 악화를 막는 투트랙 접근이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16: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3: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6: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통일연구원 석주아 연구위원입니다.
3: 이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14: 하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16: 오히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만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14: 북한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자작 광대극이라며 대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렸습니다.
17: 모든 걸 국경 요새화라는
6: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입니다.
17: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14: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북 자극 요소가 겹친 상황. 평화 공존을 내건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잇따른 거부와 예상치 못한 안보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4: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 동안에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부쩍게 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대형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난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일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 가운데 10건 중 6건 이상은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권고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보도였다면 마땅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고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할지 잠시 후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허용하면서 초대형 미디어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리포터와 DC,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 등 세계적인 IP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는 건 팬들로서는 기대되는 일이지만 국내 OTT들에게는 살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파라마운트와 워너의 메가딜이 가져올 지각 변동을 김조환 UID 상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2: 네.
0: 원중이는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네.
0: 원중의 시정 권고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서 진행되는 정정 보도 같은 절차와는 좀 다른 건가요?
2: 네,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중위 하면 언론 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언중위가 조정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0: 네.
2: 그것 이외에도 시정 권고라는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시정 권고는 언론 보도에 법익 침해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하고요. 해당 언론사에 그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보도들 이런 경우에 법률상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타인의 법익 침해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정 권고를 하는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만 작동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도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원이 부적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보도 과정에서 보도해야 할 내용을 보도하다 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이런 제도는 개별 피해자에게만 대응 부담을 맡기지 않고 언론의 보도 관행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시정 권고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0: 네, 예를 들어주셨어요. 피해자가 딱히 특정되진 않더라도 이런 보도들 괜찮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시정 권고 제도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시정 권고를 해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2: 네, 연합뉴스가 9월 27일에 보도한 이모경 권리침해 보도 시정 권고에도 10건 중 6건 무조치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를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낸 기사인데요.
0: 네.
2: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로 한 반기에 세 차례 이상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328건이나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를 게다가 한 반기에 세 차례나 했다. 그러면
0: 네.
2: 사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 언론사가 거의 인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언중이는 이렇게 같은 유형의 침해를 반기에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 권고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런 시정 권고를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206건으로 전체의 62.8%가 되었다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0: 네.
2: 수정한 사례는 75건, 삭제한 사례는 74건뿐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것은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12번이나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게 권고이다 보니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거나 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시정 권고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가 정말 힘을 가지려면 일단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나 PD 등그 제작자분들이 그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고를 받았다고 해당 기사를 정정하지도 삭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0: 네.
2: 안 하면 우리 회사나 또는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중들이 이 제도 자체를 거의 몰라서 이 언론사가 그런 걸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어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언론사 입장에서 한마디로 좀 타격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도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모경 의원은 시정 권고를 받은 10건 중 6건꼴로 후속 조치가 없고 같은 잘못을 12번씩이나 반복한다면 이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
0: 네.
2: 아니냐라고 하면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네.
2: 시정 권고 이후 문제가 된 기사의 수정과 삭제, 그리고 동일한 사례의 재발 여부까지 추적해서 잘못된 보도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성과로 언중이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0: 네.
2: 저도 이모경 의원의 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중이가 또 어떤 성과로 이것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해서 과연 언론사 입장에서 시정 권고를 부담으로 느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0: 네. 시정 권고로 끝날 게 아니라 이후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2: 네.
0: 언중위 외에도 언론 보도를 심의

0: 하는 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1: 네, 자율 규제를 위한 심리 기구가 있습니다.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 등에 따라서 기사와 광고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건데요.
0: 네.
1: 정확한 보도인지, 취재와 보도 과정이 공정했는지,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했는지, 기사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했는지 같은 문제를 살펴봅니다. 신문뿐 아니라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다루고 있고요. 주의, 경고, 그리고 공개 경고 같은 심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런 결정은 언론계가 스스로 정한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도 비슷한 자율 규제 기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율 규제에 참여하겠다고 서약한 인터넷 신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윤리 강령과 기사 심의 규정, 광고 관련 윤리 강령과 심의 규정에 따라서 보도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칫 모든 인터넷 언론을 자동으로 심의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참여 서약서를 낸 언론사에게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체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렇군요.
1: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0: 네.
1: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기사형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기사 형식의 광고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독자가 이것이 광고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편집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0: 네.
1: 편집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구들은 모두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심의 결과가 나와요.
0: 네.
1: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들이 내려지고 그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생각외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매달 위반된 사례로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이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0: 네.
1: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 보도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심의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 해도 독자가 일부러 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찾아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저도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취미생활처럼 들어가서 이것을 보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을. 그럼 이제 제가 안 읽었지만, 아, 이런 기사들이, 문제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실제로 독자가 내가 어떤 기사를 읽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런 심의 기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를 찾아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돼도 비슷한 문제 있는 보도가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잘한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 이후의 기록이 지금 부재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결정 이후의 기록이라면 조금 전 말씀하신 각각의 기관 심의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그세 기관이 다 비슷하게, 언중의 시정 권고도 마찬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일단은 이 차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언중의 시정 권고와 민간에서 하는 자율 심의는 법적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심의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그 기관의 분들이.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 해당 보도 또는 광고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되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0: 네.
1: 물론 심의 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심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런 심의 결정은 어떤 보도가 왜 문제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편집국이 노력을 한다면 이런 심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보도 관행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점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했을 때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각 기관이 기울이는 노력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제도들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서
0: 네.
1: 언론사가 받는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도덕적 타격감도 적고 실제로 언론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너무 미비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 네. 자, 그러면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이게 현장에서 잘 좀 작동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1: 예,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이 없어서 저도 혼자서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일단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0: 네.
1: 실제 수정이나 광고 표시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관에서 그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을 좀 자세히 더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만약에 해당 언론사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경고나 뭐 어떤 조치를 받았는데도 수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언론사가 직접 설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0: 네.
1: 경우에는 그런 응답 내용을 담도록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런 자세한 정보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열심히 심의한 결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독자들도 매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한번 잘못하고 고친 경우와 같은 문제를 거듭 지적받고도 계속 같은 그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반복 위반 매체에는 편집 책임자가 개선 계획을 내고 일정 기간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제안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에게 너무 자율 규제인데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언론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요. 언론사 분들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 내용을 막 보도하고 공개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언론 자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묻는 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심의 결정문, 그 시정 권고 결정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그런 비슷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더 화가 나고 더 상처가 될 것입니다.
0: 네.
1: 같은 피해를 겪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자율 규제의 성과도 그런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의 기구가 문제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일과 함께 언론사들이 그 판단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무엇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자율 규제 할 만하다. 이런 시민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앞서 타격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권고를 어기면 처벌을 하자, 처벌하도록 만들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한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 해야 된다라는 감정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강경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드는데요.
0: 네.
1: 모든 윤리적 위반을 곧바로 국가의 처벌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판단과 법률상 위법 판단이 항상 같지는 않고 언론의 자유와 심의기구의 독립성도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제도가 가진 권한과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간 자율기구라면 참여 매체가 결정에 어떻게 응답하고 시정할지 좀 더 약속을 구체화하고 견인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시정 권고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네,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진행자가 오히려 힘을 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강찬호 씨가 진행을 맡은 회차 방송이었는데요.
0: 네.
3: 출연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추미애 지사 측의 선거 컨설팅 비용과 관련해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금품 관련 범죄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한 중대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그 근거를 묻기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0: 네.
3: 그러자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소설에 입각한 얘기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반박하자 진행자는 오히려 법조계에 계신 분이 맞지 않느냐며 서 변호사의 경력을 근거로 소문이라는 출연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0: 네.
3: 하지만 서 변호사의 법조계 경력이 그 사람이 제기한 개별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상대 패널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항의까지 했다면 서 변호사에게 근거를 물었어야 했는데 웃기는커녕 진행자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0: 네.
3: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 근거 없이 말하는 건 패널로서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진행자가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진행자로서 신뢰도 잃을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0: 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에 대해 진행이 아쉬웠던 부분 짚어봐 주셨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고요?
3: 네. 같은 날 방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단순한 입장 차이로 정리한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그건 실세가 작용한 것이다 라며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씨 등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는 개입 근거를 묻기보다 고로 이분들이 다 이번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질문했는데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책임과 사퇴 문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0: 네.
3: 역시 하원기 전 부대변인이 근거를 요구하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진행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라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인사 실패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입장 차이일 수 있지만 특정인이 실제로 개입했느냐는 확인해야 할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날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0: 네.
3: 서정욱 변호사는 장관으로 임명된 세 사람을 부동산 트리오라고 부르고 강신철 장관의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게 범죄지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정 부대변인은 투기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맞섰지만 진행자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0: 강신철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의혹이라는 언급을 해줬다면 더 좋았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투기 목적이 입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인 위법 의혹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는데요. 투기, 범죄 같은 표현을 허용하려면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또 진행자는 지금의 인터뷰가 청취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되짚으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양쪽의 말을 모두 들었다는 것만으로 진행자의 검증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0: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3: 네, 9월 2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근거를 더 물었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파편 조각만 갖다가 수거해서 보면 국한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라고 말한 뒤에 정부 대응을 두고 북한 눈치 보는 거냐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실제 파편 수거와 감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0: 관련해서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사량을 습격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밤 이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두 명이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했지만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서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을 미제로 등록한 경우였는데요. 나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주니까 경찰도 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라면서 사건을 검찰개혁과 연결했습니다.
1: 네.
0: 또 검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각자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냐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1: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이거를 검찰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은 무엇인지, 나 의원 말대로 진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이 경찰의 권한 확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은 이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개별 사건을 정책 실패 사례로 제시할 때는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성철 진행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또 같은 인터뷰에서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나 의원이 이날 방송에서 한동훈 의원만 다룬다고 진행자에게 지적하자
1: 네.
0: 진행자는 저는 안 그러는데 작가님이 써줘가지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한 질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보다 책임을 작가에게 돌리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0: 네, 인터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도 좀 아쉬웠는데요. 9월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을 날카롭게 질문하는 방식이 청취자에게는 정보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질 않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이 두루뭉술하다 보니 답변도 두루뭉술한 인물평에 머물렀습니다.
1: 네.
0: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과거 수사 경과를 들어 의혹이 해소됐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진행자는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 9월 16일 박지원 의원 인터뷰도 비슷했는데요. 진행자는 김 후보자 가족이 관여한 기관이 용인시에서는 받지 못한 8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중 3억 3천만 원 정도는 가족 인건비로 가져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동안 지급된 것인지, 인건비가 정말 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숫자는 제시를 했지만 그 숫자가 왜 문제인지 판단할 기준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 아들의 7억 원 증여 문제를 꺼내 논점을 돌리고 김 후보자 가족의 활동을 봉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진행자는 지원금 지급과 가족의 인건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봉사였다는 답변만으로 특혜나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 결과 검증성 질문이 사실 확인 없이 정쟁성 주장만 남긴 채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성철의 뉴스 명당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조환 UID 상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OTT 업계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의 공룡 OTT가 하나 더 생기게 생겼는데 먼저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3: 네, 이번 딜은 상당히 우리국

0: 되지를 않았죠. 원래 처음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놓고 넷플릭스가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1: 네.
0: 파라마운트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해서 경쟁하는 구도였다가 사실 이사회는 넷플릭스를 지지했었어요. 근데 파라마운트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강화했고 그래서 주당 작년 지난 6월이죠. 워너브라더스를 디스커버리를 주당 31달러, 기업 가치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파독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콘텐츠 제작 감소 우려, 그다음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9월 말에 양측이 합의를 했고 법원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미 법무부와 유럽, 영국 등의 심사도 통과한 상태여서 실제로 거래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합의 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향후 5년간 극장 영화 제작 개봉 일정 수준 유지하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 제작에 연간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파라마운트와 워너 계열 케이블 채널의 협상을 일정 부분 분리하는 조건 등이 붙었습니다.
1: 네, 정말 말씀처럼 우여곡절 끝에 인수가 허용이 된 건데, 그럼 이제 남은 걸림돌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인수 지연되는 사이에 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듣긴 했거든요.
0: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선은 넘었는데요. 이제부터 오히려 재무와 통합이 더큰 숙제라고 보고 사실 이제 1,100억 달러 규모가 그
1: 네.
0: 당시에도 이게 가능한 숫자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파라마운트 인수물에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랐죠.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게 다른 쪽에서도 발표가 돼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인수금융이 약 7.5%의 가중평균 조달금리로 가정하고 있고 금리가 1%만 움직여도 연간 추정 이자 비용이 약 5억 7,500만 달러로 변할 수 있다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커서요.
1: 네.
0: 지금 뭐 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금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얼마나 빨리 부채를 줄여서 그 시너지를 낼수 있느냐. 지금 뭐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건 60억 달러 이상의 시너지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1: 네.
0: 합병 직후 예상 순수 부채 에비타가 시너지 방영 기준 4.3배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자금 조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성사 단계에 이른 그런 상황인데 파라마운트와 워너 합병으로 탄생하는 이 OTT 공룡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 감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0: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HBO 디스커버리 그리고 HBO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가입자들로 OTT로 단순 합산을 한다면 이미 2025년 말에 기준으로 보면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스트리밍이 1억 4천만 명 이상,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8천만 명 정도여서 합산하면 2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비스 중복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통합하면 가입자가 적어지겠죠.
1: 네.
0: 지금 티빙이랑 웨이브처럼. 하지만 지금 여전히 가입자 수준은 크지만 그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워낙 무서워서요.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CBS라든지 파라마운트 피처스, 니켈로디온, MTV, 쇼타임, 파라마운트 플러스 게다가 이제 플루토 TV에 거기다 이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HBO, CNN, DC, 디스커버리 등이 한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컨텐츠 포트폴리오는 역대 가장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넷플릭스처럼 스트림 하나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방송, 영화, 스포츠, 뉴스, 그다음 패스트까지 합친 종합 미디어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1: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는 수준을 넘어서 뭐 콘텐츠와 가입자 규모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시청 점유율은 전체 파이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러니까 이미 파라마운트가 지금 4월 미국 전체 시간 한7.9%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10.3%
1: 네.
0: 미국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한 8%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워너브라더스까지 합친다면 이제 뭐 거의 넷플릭스는 이제 일단은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제 어디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유튜브와 비교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전체 TV 시청 시간에 한 12%를 벌써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먹는

0: 회사가 탄생한다. 최근에 그런 견제를 위해서 폭스가 로쿠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예, 이런 전쟁에 또 불을 붙였거든요. 근데 로쿠는 굉장히 적은 비용에 인수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1: 네.
0: 이거는 물론 굉장히 많은 시청 시간도 기록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뉴스랑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스포츠 이벤트, 월별 스포츠 이벤트 따라서 크게 변동이 크거든요. 예,
1: 네.
0: 뭐 3월의 강남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 워너브러스 이제 디스커버리 시청량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고정적인 숫자로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이제 가장 큰 반독점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 큰 공룡이 탄생했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콘텐츠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워너에는 해리포터, 뭐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대작 IP들이 있죠. 국내에도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합병이 되면 후속작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0: 이거는 사실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병을
1: 별개다.
0: 한다고 해서
1: 네.
0: 작품이 더안 나온다거나 덜 나온 거다 그러진 않고 이미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10년간에 걸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겠다 핵심으로 그래서 HBO의 시리즈가 운영되고 있고요. 반지의 제왕 역시 물론 일부 작품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나오긴 했지만 골룸 같은 새로운 극장 프로젝트도 움직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오히려 인수한 목적 자체가 이 핵심 IP를 활용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파라마운트가 제시한 전략 자체가 워너의 강력한 IP를 파라마운트 IP로 해서 글로벌 스트리밍과 극장, 게임 등 여러 창구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DC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랜턴즈라고 하는 그린 랜턴에 관한 시리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OTT 업계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월요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한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 이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잘 확인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여파로 가양대교부터 월드컵 대교 북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사고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남한은 물론 미 전력의 배후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부근까지 타격권에 넣는 거리입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이어 사과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5: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
6: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5: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4: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단절을 표방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대화 거부의 못을 박은 겁니다.
7: 북한은 왜
6: 자기들이 경남대 극동 문제

0: 연구소
1: 대한
0: 교수입니다.
1: 그 진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2: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재래식 포병의 현대화를 통해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700km 정도 비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북한 미사일 능력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추정된다는 발표 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해온 대북 확성기의 역사와 전망을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K-POP 등을 북녘에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방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낼 우려가 있어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지난 2016년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4: 1963년 5월 처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60여 년간 모두 5번 남북관계에 따라 켜지고 꺼지길 반복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과 핵실험, 남북정상회담과 오물풍선 살포 등이 재개와 중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5: 북한의 군과
0: 2024년 당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5: 전해줄 것입니다.
4: 현재는 남북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도 철거했습니다.
6: 남북 관계 신뢰
0: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6: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4: 하지만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재점화한 모양새입니다.
7: 북한의 도발에
0: 정점식
7: 제대로
0: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조치를 하십시오.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8: 일각에서 확성기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8: 재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4: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서도 대북 방송은 시대착오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무력 충돌마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 이게 과연 이제도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4: 정부의 평화 공존 기조와도 맞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대북 확성기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합니다. 여당은 북한 지뢰나 레버리지 ETF 등 불합리한 이슈에 내란 논란으로 방어를, 반면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0: 주말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청년들 앞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논란을 겨냥해 계엄과 전두환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건 헌법 밖에 있는 거라며 개헌으로 이들이 국회에 못 오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윤석열의 내란 성격을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5.18 당시에 전두환 그 쿠데타의 내란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10: 민주당은 이진수 김태규

0: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윤리위 개편까지 검토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긴장감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더해 북한의 지뢰 미사일 도발과 인사 참사 논란까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 정치적 공세보다는 좀 민생에 앞서서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를.
0: 당정이 함께 국정감사 철벽 방어를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다만 정청래 전 대표 체제 평가가 불가피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예정되는 등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례에 이어 주말 시내 한복판 대규모 장외 집회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과 원내 송곳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3: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습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부동산도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0: 국감 증인 1순위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는 등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4: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책임을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오늘 국민행동대회가 기폭제가 되리라고.
0: 다만 국감과 예산정국이 마무리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장 대표 거취 논란 등 내홍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면 승부가 이어질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경제정책 책임론에도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와 맞물려 비서실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용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한 달이란 장고 끝에 이뤄진 후임 인선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승진 임명이었습니다. 고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인난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는데 청와대는 정책 이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7: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이런 3대 사회정책을 실질화하는데.
6: 하지만 김용범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정책 호흡을 맞춰오던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건 국민의 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8: 고작 고민해낸 답안지가 기존 정책 실패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유를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먹기 인사입니까? 국정 기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입니다.
6: 이제 관심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9: 다만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할 여지도 있어 유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0: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11: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12: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일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남자 양궁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3: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대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호도와 쿄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호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5: 서채원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리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채원은 대회 결승에서 50번째 홀드까지 모두 터치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채원은 이번 대회에서 볼더링 동메달에 이어 두 개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주영은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도엽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평택 시흥 고속도로 군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두 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안성시 전통축제 행사장에서는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이 2.5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14: 쓰고 버린 플라스틱 용품들 뒤로 새빨간 불꽃과 검은 연기로 뒤덮인 건물이 보입니다. 연신 물을 쏘아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경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정오쯤입니다. 직원 1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분기점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천천히 앞서가던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승용차 탑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교통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 충남 논산 가야공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습 과정에서 차선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여성, 지지대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화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안성시 바우더기 축제 행사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이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추락한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 그냥 이마에 뭐 열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2: 소방 관계자입니다.
15: 큰 중상은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14: 이와 관련해 안성시가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공연을 해왔다가 사고 직후 뒤늦게 안전매트를 설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남은 축제 기간 행사장의 위험 요인을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요. 겉옷으로 저녁 시간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울산, 부산 등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오전 사이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밤 9시까지는 이태원 일대에서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전 차로가 통제돼 있습니다. 현재 이태원호 따라 제1기획에서 이태원역까지 아직은 차량들 지체 서행되는 모습인데요. 교차하는 녹사평대로 남산 2, 3호선 합류 부근에서 재정관리단 앞쪽으로도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지금 김포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구리 암사대교 부근 5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아직은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시카고가 부릅니다. Hard to say I'm sorry.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Hard to Say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시카고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YTN 뉴스 FM 주말의 첫날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면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워낙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고요. 환절기입니다. 외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꼭 겉옷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분위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Journey의 Open Arm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코가 부릅니다. Sea of Heartbreak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결승전에서 후반 16분에 터진 엄지성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일본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며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진 사업용 토지 가운데 민간에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의 규모가 4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21조 8,8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조 7,074억 원에서 약 2.5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의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끝난 남자 축구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8616번님, 조카 데리고 고양이 카페에 다녀와서 피곤함에 쩔어서 그대로 뻗어있다가 일어나서 축구 봤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응원했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른 종목 많은 선수들 보면서 울고 웃다 보니까 약 2주간의 삶의 생기가 돌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해야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응원하고 또 경기 지켜보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시안게임도요. 그래도 아직까지 일정 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타지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 금메달뿐만 아니라 뭐 은, 동, 그리고 또 메달 따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 소식 접하다 보면 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메달을 따는데 국위선양을 하는데 나는 뭐라고 살았나 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저희도 좋은 소식 들려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승열의 비상, 이어서 빅뱅이 부릅니다. 라스트 댄스까지 만나볼게요.

0: let him down one last mile 빠져놓죠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나눠요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mile 빠져놓죠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나눠요
1: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리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채현 선수는 오늘 일본 나고야시 포트메세 전시관에서 열린 여자 리드 종목 결승전에서 유일하게 50개 홀드를 모두 터치하는 톱에 성공해 47플러스를 기록한 라이벌 일본의 모리아이 선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을 딴 건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콤바인 종목의 천종원 선수 이후 8년 만입니다. 여자 태권도 송다빈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다빈 선수는 중국의 무원저 선수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는데 이 체급에서 우리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이다빈 선수 이후 8년 만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재정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맨체스터 시티 구단이 항소 입장을 밝히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징계와 관련한 리그 독립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포괄적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 측은 법률 원칙 및 사실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당 판단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리그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우리는 무죄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단의 모든 입장을 뒷받침하는 반박할 수 없는 방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2182번님의 신청곡 한로루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 이어서 고종선님의 신청곡이에요. 신화 Once in a Lifetim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0: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과 부산과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가을비가 오겠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대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각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인천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정부근 갓길에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 중입니다. 한편 평택 제천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한데요. 다만 지금 평택 방향 안진 터널 부근 갓길에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일 때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은 내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고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퍼지고 있습니다.
7: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명의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 등이 발표한 사거리보다 더 길다고 주장하며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84억 달러 규모 석유 증산 프로젝트 합의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7: 우리나라 남자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조금 전 끝난 대회 결승에서 후반 16분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6: 양궁의 이우석 선수는 리커브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며 대회 2관왕에 올랐고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주영 선수는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드 시작합니다.
6: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8: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0: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1: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2: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0: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일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회의 소집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4: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서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7: 문종현 지니어스
6: 공개하는
7: 시큐리티 센터장입니다.
6: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5: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거리보다 더 길다고 주장하면서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합참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7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비슷한 사거리로 발표했는데 북한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 미사일 비행 방식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비행 궤도 변경 능력과 AI 성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적들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담는 등 대남 위협용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한 내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대화 거부 의사에 못을 박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9: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하는지에 대한
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9: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8: 앞서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사과 요구는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눈길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10: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7: 김열수
10: 거고요.
7: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입니다.
10: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8: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친 독설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1: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지만 국군의 날 연단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칭하며 북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12: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11: 군 당국은 조사와 대응 등 군사적 원칙을 세우고 최고 통수권자는 정세 악화를 막는 투트랙 접근이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13: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7: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3: 나올 때까지는 이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11: 하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14: 오히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북한의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11: 북한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자작 광대극이라며 대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렸습니다.
15: 모든 걸 국경 요새화라는 방침하에서
7: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입니다.
15: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에 장에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11: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북 자극 요소가 겹친 상황. 평화 공존을 내건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잇따른 거부와 예상치 못한 안보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합니다. 여당은 북한 지뢰나 레버리지 ETF 등 불리한 이슈에 내란 논란으로 방어를. 반면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6: 주말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청년들 앞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논란을 겨냥해 계엄과 전두환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건 헌법 밖에 있는 거라며 개헌으로 이들이 국회에 못 오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 윤석열의 내란 성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그 쿠데타의 내란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16: 민주당은 이진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윤리위 개편까지 검토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긴장감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더해 북한의 지뢰 미사일 도발과 인사 참사 논란까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8: 정치적 공세보다는 좀 민생에 앞서서
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8: 주시기를 바라는 바를
16: 당정이 함께 국정감사 철벽 방어를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다만 정청래 전 대표 체제 평가가 불가피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예정되는 등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례에 이어 주말 시내 한복판 대규모 장외 집회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과 원내 송곳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19: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습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16: 국감 증인 1순위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는 등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20: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책임을
7: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0: 오늘 국민행동대회가 기폭제가 되리라고.
16: 다만 국감과 예산정국이 마무리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장 대표 거취 논란 등 내홍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면 승부가 이어질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번 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1: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22: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7: 박수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2: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1: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9: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9: 봉사판입니다.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21: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이 메시지는
0: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0: 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밤 10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정체가 군데군데 남아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밤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 도 살펴지고 있는데요. 한강 교량 동호대교 일대에서는 북단부터 남단 구간 2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도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고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일직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반대 도심 성산 쪽으로 금천 나들목 2차로에서는 지금 시설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길 운행 시 일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10월 3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8616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소양이 부릅니다. 스티그마.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은 소양의 스티그마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8616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좋은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9620번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말 한참 날씨가 좋아서 뭐 여행하시기에도 좋고 나들이 떠나시기에도 참 바쁜 계절인데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 댁에서 휴식 취하실 때나 저희 YTN 라디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언제나 FM 94.5MHz와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자정 될 때까지 좋은 음악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가득가득 채워볼게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R. Kelly의 The World's Greatest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bove and Beyond가 부릅니다. The One까지 만나고 올게요.

R. Kelly, The World's Greatest, Above and Beyond, D1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700km 정도 비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모두 113건이었습니다. 배상받은 고객은 19,055명이며 피해 금액은 73억 2,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은 모두 69억 8,941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총 13건의 사고로 38억 21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대형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가수와 연주자 등 음악 실현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와 보상금 수백억 원이 분배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미분배금은 451억 3,93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방송 보상금이 223억 9,74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 사용료가 145억 4,708만 원, 공연 보상금이 56억 3,795만 원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보드카 레인의 심야 식당 준비해 놨고요. 이어서 5638번님 서늘한 가을밤입니다. 피아노맨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서늘한 가을밤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누굴까 생각해 보다가 포레스텔라의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5638번님을 위한 노래 포레스텔라의 피아노맨까지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오늘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도엽 선수와 함께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고영표 선수의 완봉 역투를 발판 삼아 4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KT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고영표 선수가 마운드를 책임진 가운데 롯데

자이언츠를 5대 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5연승을 거둔 단독 1위 KT는 리그 2위 삼성 라이온즈와 승차를 3게임 차이로 유지하며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 넘버를 4로 줄였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2026-2027 KCC 프로농구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 이지스를 꺾고 우승 후보의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LG는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6-2027 시즌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공식 개막전에서 LG의 새 외국인 선수 아치 구딘 선수와 양홍성 선수를 앞세워 KCC를 103대 68로 완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박정현의 미아, 박재정 계절의 끝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0: 내일은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기온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도심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태원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서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는 전 차로가 통제돼 있는데요. 이 통제는 모레 월요일 오전 6시 이후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는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1, 2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작업은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아직은 고척교부터 금천교 일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어제 오후 주택 대출 모집인 페이지가 반복 정보 조회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택 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공개 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시스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일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공격 시간만큼 방어도 신속하게 해 널려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I가 보안이 취약한 곳만 골라 공격했다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자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죠. 쉬운 취약점들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0: 김용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ICT 석좌 교수입니다.
2: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AI 해킹 시대를 우려해왔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킹 시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해 공격에 활용하는 해킹의 특성상 AI가 동원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목표 시스템을 스캔하고
0: 유동영 대진대 스마트 융합보안학과 교수입니다.
4: 보안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 검증까지 AI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해킹 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2: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약점을 파악하는 보안 점검 관행 자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도 전쟁하듯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0: YTN 박경입니다.
1: 최근 공격받은 은행뿐 아니라 OTT와 유통 서비스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전방위로 해킹이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3: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저희 쿠팡 고객분들께
4: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입니다.
5: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4: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입니다.
5: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철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4: 공공시설이었다. 국제정보기술대학원 교수입니다.
6: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2: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행사 등 관련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주연 배우를 겨냥한 집회까지 예고된 상황인데요. 논란에도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계는 창작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SNS에 공지한 게시물입니다. 오는 7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무대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봉 2주차 진행하기로 한 극장 무대 인사까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작품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배우들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으로 확산한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 배우들은 물론 추천사를 쓴 동료로까지 불똥이 튀는 가운데 주연인 유해진 씨 자택에서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제기된 투자 외압 의혹에 대해 해당 국책은행들이 독립적인 결정이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비판과 창작자 개인에 대한 공격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 영화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충분히
4: 정상민 영화 제작가 협회 부회장입니다.
9: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독, 배우, 제작진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8: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홍보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된 가운데 화장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속 유경수 여사 자리에 총알 자국이 있다며 눈뜨고 볼 수 없는 폐륜 굿즈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메가박스는 해당 굿즈를 즉시 전량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홍정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고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유족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느냐며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참극이 어떻게 판촉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공식 석상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두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0: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간 장고 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10: 국회 증인 출석해서 현안 질의 직접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0: 정치권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연일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1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1: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0: 매년 참석하던 국군의 날 기념식엔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올해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불편한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인선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헌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3: 재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1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상위에 또는 큰 권한인가?
0: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땐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간 사법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말에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사퇴 압박에 더불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 또한 국감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엔 관례가 깨지는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경제정책 책임론에도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이와 맞물려 비서실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용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한 달이란 장고 끝에 이뤄진 후임 인선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승진 임명이었습니다. 고민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인난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는데 청와대는 정책 이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15: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12: 성기용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입니다.
15: 정책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이런 3대 사회정책을 예. 실질화하는데
14: 하지만 김용범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정책호흡을 맞춰오던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것 국민의 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16: 고자 고민해낸 답안지가
1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입니까? 국정 기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입니다.
14: 이제 관심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17: 다만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할 여지도 있어 유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상어 북항이가 명물로 떠올랐지만 사실 기후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채 인공수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방황이 길어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18: 인공수로를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북항이. 이런 대형 상어가 한반도 해안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진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온난화로 상승한 해수면 온도,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가 더욱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온도를 평년과 비교하면 전 세계 바다가 0.3도 오를 동안 우리나라 주변은 0.7도 상승했습니다. 동해안에는 참다랑어나 방어 등 상어의 먹잇감인 난류성 어종이 늘어났고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가 잡힌 사례는 73건, 지난해보다 2.5배 늘었습니다. 북항이 또한 이런 추세 속에 나타난 건데 방향을 찾는 기능에 혼란이 생기면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공수로 안에서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생에서 살아온 상어는 죽은 먹이는 먹지 않기도 하고 수로의 좁은 폭과 얕은 물 때문에 제대로 사냥할 수 없습니다. 북항이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에 바다로 내보내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19: 그 표층 수온이 동안 20도
4: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19: 이렇게 되면은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18: 환경단체들은 수로를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북항이의 모습이 해양 생태계가 처한 위기의 단면이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20: 기후기약한 본질들
4: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입니다.
20: 혹은 상어가 나타나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됐다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18: 빨라지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뿐 아니라 정부, 국제사회까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7: 평택 시흥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두 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안성시 전통축제 행사장에서는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이 2.5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21: 쓰고 버린 플라스틱 용품들 뒤로 새빨간 불꽃과 검은 연기로 뒤덮인 건물이 보입니다. 연신 물을 쏘아대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경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정오쯤입니다. 직원 1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분기점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천천히 앞서가던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승용차 탑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교통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 충남 논산 가야공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습 과정에서 차선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여성, 지지대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화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안성시 바우더기 축제 행사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줄꾼이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추락한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 그냥 이마에 뭐
4: 소방 관계자입니다.
22: 열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큰 중상은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21: 이와 관련해 안성시가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공연을 해왔다가 사고 직후 뒤늦게 안전매트를 설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남은 축제 기간 행사장의 위험 요인을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7: 제주에서 버스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천백도로에서 버스와 자전거가 서로 반대 차로를 달리던 중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구제역 발생 지역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소 농장을 검사한 결과 소 10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우선 감염된 소 10마리를 처분하고 증상을 보이거나 항원 양성으로 확인되는 소가 추가로 나오면 해당 개체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들어 아침 공기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최저로 떨어지는 등 연휴 내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 10월의 첫 휴일,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나뭇가지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공원 나들이객 옷차림에서도 성큼 다가온 가을이 느껴집니다. 반팔 대신 긴 소매를 입고 가벼운 외투를 걸친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3: 긴팔 입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
5: 갑자기 추워져서 애들 갑자기 또 긴팔 꺼내고 꺼내 입히고 하는 게 감기 또 조심시키는 게 많이 힘들어요.
1: 아침 서울 기온은 10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가며 계절이 역주행하듯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3: 아침에는 추워서 겉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오후 되니까 조금 더워져가지고 겉옷을 벗게 된 것 같아요.
1: 서울에는 올가을 첫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 건조도가 이틀 이상 35%를 밑돌 거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24: 밤에는 잠잘 때 좀 기침도 나오고 목도 좀 칼칼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르다 싶었는데 가습기 꺼내놨거든요. 예, 건강관리가 조금 신경 쓰여요.
1: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개천절 연휴 내내 아침 저녁으로 수온주가 뚝 떨어져 제법 춥겠습니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2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8: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5: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에어로 스미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 don't wanna miss a thing.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에어로 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금세 쌀쌀해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달력 한장 넘어갔을 뿐인데 어제와 오늘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밤이지만 또 연휴의 첫날이기도 하잖아요. 아직 첫날 끝나지 않아서 저녁 약속 잡고 뭐 외출하시는 분들 아니면 약속 마치고 지금 또 귀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야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체온 조절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혹시 가까운 데라도 잠깐 나가실 땐꼭 겉옷 챙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우리 건강 스스로 잘 지켜보자고요. 자,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제이션의 I'm Gon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쉐어가 부릅니다. Believe까지 만나고 올게요.

Conversation, I'm Gone 이어서 Cher의 Believ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1시 35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는 5mm 미만,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전북 북서부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8도, 한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일 전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년 전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찰했던 강원도 문천의 답초낭 일대에서 공사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최근 몇 달 새 답초낭 일대 여러 구역에서 건설 노동자용 숙소로 보이는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구 일대에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정지 작업이 개시됐고 기존 부두 시설을 보수 확장하는 공사도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박중훈의 비와 당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혜경의 후회까지 만나고 오시죠.

뉴스 앤뮤직 감칠인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연섭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셋째 날에 대회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연섭 선수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페럼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따내 5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한 김연섭 선수는 김홍택 선수를 한타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유혜란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대회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유혜란 선수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4개를 묶어 1 오버파 73타를 쳤습니다. 중간합계 1언더파 215타를 기록한 유혜란 선수는 이날 5타를 줄인 유서연 선수에게 한타 차로 앞서며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서태지 테이크 5, 롤러코스터의 네게로와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0: 지난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안보도 치안도
8: 국감 증인 1순위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는 등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9: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책임을 소상하게 묻는데 오늘 국민행동대회가 기폭제가 되리라고.
8: 다만 국감과 예산정국이 마무리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장 대표 거취 논란 등 내홍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면 승부가 이어질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0: 우리나라 축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1: 첫 경기 카타르전 해트릭을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도움 2개까지. 빛나는 카드였던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까지 책임졌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일본의 흐름을 뺏긴 대표팀은 후반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민혁의 투지와 엄지성의 침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에 무게를 더 실은 일본은 후반 34분 이시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매섭게 몰아쳤지만 우리 대표팀은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90분의 혈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1-0 승리.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결승에서만 3연승을 거뒀고 이번 대회 야구와 남녀농구, 여자 핸드볼 등 일본과의 구기종목 결승에서 전승의 기록도 완성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민성호.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홍, A대표팀의 부진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0: 남자 양궁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곤 기자입니다.
12: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

0: 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호도와 숏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호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1: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주영은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도엽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상어 북항이를 그제 바깥 바다 쪽으로 유도한 뒤 그물을 고정했는데 어제 그물을 넘어서 다시 수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 구조작전이 모두 실패했고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북항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2: 그물에 떠밀려 수로 바깥 바다 100m 앞까지 갔던 북항이 수로 안으로 가겠다는 시위라도 하듯 그물 주변을 밤새 맴돌았는데 한순간 그물을 넘어섰습니다. 북항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람 걷는 속도로 수로를 오가며 익숙했던 풍경을 연출합니다. 물대포를 동원한 1차, 그물을 이용한 2차 구조작전 모두 실패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구조작업에 나섰던 당국과 전문가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새로운 작전을 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좁고 얕은 수로에서 북항이 먹이 활동이 줄곧 포착되지 않아서입니다.
3: 수천 건의 북항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먹이 활동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확인이 안 됐어요.
2: 사람들은 북항이를 당분간 더 볼 수 있어서 일단 반갑습니다.
4: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상어를 봐서 기분이 좋았고요. 신기했습니다.
2: 하루 평균 2천 명이 찾아 한적했던 공원에 북항이가 등장한 건 지난달 18일.
5: 직전까지 76만여 명이 북항이를 만나러 북항 친수공원을 다녀갔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8: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So hot in here. What time is it right now?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0: Y10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 첫 경기 카타르전 해트릭의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도움 2개까지. 빛나는 카드였던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까지 책임졌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일본의 흐름을 뺏긴 대표팀은 후반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민혁의 투지와 엄지성의 침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의 무게를 더 실은 일본은 후반 34분 이시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매섭게 몰아쳤지만 우리 대표팀은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90분의 혈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1-0 승리.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결승에서만 3연승을 거뒀고 이번 대회 야구와 남녀농구, 여자 핸드볼 등 일본과의 구기종목 결승에서 전승의 기록도 완성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민성호.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홍, A대표팀의 부진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남자 양궁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호드와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호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4: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형이 아시안게임 남자골프 개인전에서 소중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미국 무대에서 안정적인 투어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한국 남자골프가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그룹과 한타차 선두로

0: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김주영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샷과 퍼트를 앞세워 대회 마지막 날 6타를 더 줄였습니다. 프레지던트컵에 이어 곧바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1, 2라운드는 시차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3라운드부터는 완벽하게 제 기량을 찾았습니다. 김주영은 결국 합계 18언더파로 2위를 3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남자 골프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의 문도혁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It's unbelievable. You know, I had one goal and to be able to represent Korea and to win the gold medal. It's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in my career. You know, I come a long way and you know, this feels amazing.
0: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김주영은 일찌감치 이번 대회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2022년과 2023년 PGA 투어 3승을 거둔 김주영은 타이거 우즈에 이은 26년 만에 최연소 우승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세계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영은 올해 완벽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으로 투어 4승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병역 혜택으로 안정적인 투어까지 보장받게 된 김주영에게 2026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 송다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다빈은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무원저에 맞서 첫 라운드를 승리하고 두 번째 라운드를 내줘 1대1로 맞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속 몸통 발차기를 성공하며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품세에서 남녀 금메달을 휩쓸었지만 겨루기 남녀 8체급 가운데 금메달 1개에 그쳤습니다.

0: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어제 주택대출 모집인 페이지가 반복 정보조회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공개 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시스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금융업종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1: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총 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8: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9: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7: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공격 시간만큼 방어도 신속하게 해 널려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0: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I가 보안이 취약한 곳만 골라 공격했다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1: 자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죠. 쉬운 취약점들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어려운 취약점들은 시간이 가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10: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AI 해킹 시대를 우려해왔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킹 시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해 공격에 활용하는 해킹의 특성상 AI가 동원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12: 목표 시스템을 스캔하고 그다음에 공격 경로를 설계하고 보안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 검증까지 AI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해킹 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10: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약점을 파악하는 보안 점검 관행 자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도 전쟁하듯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YTN 박경입니다.
6: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거리보다 더 길다고 주장하면서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합참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7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0: 북한도 비슷한 사거리로 발표했는데 북한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 미사일 비행 방식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비행 궤도 변경 능력과 AI 성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적들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담는 등 대남 위협용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한 내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대화 거부 의사에 못을 박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1: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지에 대한 그 진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0: 앞서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사과 요구는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눈길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2: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0: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년 전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찰했던 강원도 문천의 답초낭 일대에서 공사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최근 몇 달 새 답초낭 일대 여러 구역에서 건설 노동자용 숙소로 보이는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구 일대에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정지 작업이 개시됐고 기존 부두시설을 보수 확장하는 공사도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4: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 이제 막 잠이 들었어. 동지사 딸 기나긴 막 폭풍은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4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 첫 경기 카타르전 해트릭을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도움 2개까지 빛나는 카드였던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까지 책임졌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일본의 흐름을 뺏긴 대표팀은 후반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민혁의 투지와 엄지성의 침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에 무게를 더 실은 일본은 후반 34분 이시에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매섭게 몰아쳤지만 우리 대표팀은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90분의 혈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1-0 승리.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결승에서만 3연승을 거뒀고 이번 대회 야구와 남녀농구, 여자 핸드볼 등 일본과의 구기종목 결승에서 전승의 기록도 완성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민성호.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홍, A대표팀의 부진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남자 양국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국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우드와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우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3: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형이 아시안게임 남자골프 개인전에서 소중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미국 무대에서 안정적인 투어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국 남자 골프가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그룹과 한타차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김주영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샷과 퍼트를 앞세워 대회 마지막 날 6타를 더 줄였습니다. 프레지던트컵에 이어 곧바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1, 2라운드는 시차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3라운드부터는 완벽하게 제 기량을 찾았습니다. 김주영은 결국 합계 18언더파로 2위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남자 골프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의 문도혁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7: It's unbelievable. You know, I had one goal and to be able to represent Korea and to win the gold medal. It's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in my career. You know, I come a long way and you know, this feels amazing.
6: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김주영은 일찌감치 이번 대회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2022년과 2023년 PGA 투어 3승을 거둔 김주영은 타이거 우즈에 이은 26년 만에 최연소 우승 기록으로 큰 주목.

0: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세계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영은 올해 완벽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으로 투어 4승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병역 혜택으로 안정적인 투어까지 보장받게 된 김주영에게 2026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1: 송다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다빈은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무원저에 맞서 첫 라운드를 승리하고 두 번째 라운드를 내줘 1대1로 맞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속 몸통 발차기를 성공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품세에서 남녀 금메달을 휩쓸었지만 겨루기 남녀 8체급 가운데 금메달 1개에 그쳤습니다.

0: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그제 오후 주택대출 모집인 페이지가 반복정보 조회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공개 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금융권업권업업권별 협회장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8: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9: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7: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금융 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 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회의 소집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공격 시간만큼 방어도 신속하게 해 널려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0: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I가 보안이 취약한 곳만 골라 공격했다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1: 자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죠. 쉬운 취약점들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어려운 취약점들은 시간이 가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10: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AI 해킹 시대를 우려해왔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킹 시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해 공격에 활용하는 해킹의 특성상 AI가 동원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12: 목표 시스템을 스캔하고 그다음에 공격 경로를 설계하고 보안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 검증까지 AI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해킹 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10: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약점을 파악하는 보안 점검 관행 자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도 전쟁하듯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YTN 박경입니다.
6: 이처럼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14: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13: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0: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3: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0: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빨라진 공격 시간만큼 방어도 신속하게 널려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4: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I가 보안이 취약한 곳만 골라 공격했다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자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죠. 쉬운 취약점들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어려운 취약점들은 시간이 가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4: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AI 해킹 시대를 우려해 왔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킹 시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해 공격에 활용하는 해킹의 특성상 AI가 동원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6: 목표 시스템을 스캔하고 그다음에 공격 경로를 설계하고 보안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 검증까지 AI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해킹 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4: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약점을 파악하는 보안 점검 관행 자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도 전쟁하듯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YTN 박경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회의 소집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전해드리는 대로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3: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8: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7: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거리보다 더 길다고 주장했는데요. 무력과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 합참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7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비슷한 사거리로 발표했는데 북한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 미사일 비행 방식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비행 궤도 변경 능력과 AI 성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적들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담는 등 대남 위협용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한 내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대화 거부 의사에 못을 박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2: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지에 대한 그 진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1: 앞서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사과 요구는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눈길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3: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1: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에 다친 폭발을 두고 정치권에선 안보 정쟁이 한창입니다. 북한의 잘못이란다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정부의 탓이 크냐, 앞으로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할 것이냐를 두고 충돌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4: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처음부터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발 당일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 눈치 보며 조사를 일부러 늦추는 거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5: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합니다.
4: 반면 정부 여당은 장병 트라우마에 바로 투입은 어려웠다. 북한이 매설했어도 방어용 지뢰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6: 북측 입장에서 만약에 방어용으로 지금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7: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4: 우리 장병이 다친 사실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해 지뢰를 묶고 다닐 때까지 뭐했냐, 책임 소재 찾기는 다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 이전 정부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7: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은
4: 반면 야당은 모든 전선에 걸쳐 이미 여러 곳에 지뢰 지대가 조성된 만큼 북한 눈치 보기가 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8: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4: 결국 여야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게 안 그래도 뜨거운 안보 정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9: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저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입니까?
10: 재벌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금 제1야당이 차지할 해법인 것입니다.
4: 군이 조만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뤄질 실효적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북 지원 재검토까지 포함한 압박책을,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필요한 조치는 하겠다는 입장이라

0: 당분간 안보 정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번 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의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한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3: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판입니다. 수사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2: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이번 주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삿바싸움을 벌여왔던 여야는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놓고 20여일 동안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여야는 증인 전쟁부터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겨냥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겠다며 국감 증인석에 세우기로 한 겁니다.
6: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5: 국민의힘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한 건데 민주당 벽에 가로막히자 여론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7: 국민 주권 정보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민주당도 박현주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5: 국정감사 목표와 방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정책과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비롯해 반도체와 AI, 지역 발전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8: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 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선 동을 즉각 멈추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책임 국감에 동참하십시오.
5: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의혹 규명을 1순위 과제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사법,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과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전반을 송곳 검증할 방침으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물론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도 주요 공격 지점입니다.
9: 이번 국정감사 치안 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감사로 만들겠습니다.
5: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앞으로 3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이 앞으로 예산과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0: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듀엣호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엣호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October, 10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마이클 호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부는 더 깊어진 가을입니다. 추석 전에는 한낮에 여름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 옷 넣고 두꺼운 옷을 꺼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10월 가을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10월의 스케치 우리나라의 탱고 연주 그룹 라 벤나타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10월 가을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이어서 10월의 스케치, 우리나라의 탱고 연주 그룹 라 벤나타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737님입니다. 인테데이, 오늘이 3일이니까 10월 1일 뮤지컬 오페라 첫 공을 올린 후겠네요. 분명 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봤을 것이고 기대만큼 재밌었을 거라 믿습니다. 테디도 많이 떨리고 설레나요? 백인태의 릴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제일 좋아하는 대사도. 신청곡은 찬바람이 부니 뿌르꾸아머 레베이에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릴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인간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있다가 그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높은 자리가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같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면서부터 벌어지는 이 자리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정확히 릴리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저병 너머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솔로곡 했던 곡 중에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몰리에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유로운 자신의 예술을 하기 위해 루이 14세를 떠납니다. 그때 이 릴리는 같이 못 떠나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없어지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이 노래로 나온 거죠. 저병 너머 있는 자유로운 곳 난 알고 있는 걸까? 저병 너머 아무도가 보지 못했던 곳 모든 걸 버리고 나면 나도 자유로울까? 이름 없이 태어나 찢기며 살아왔어. 거미줄에 갇힌 채 타란텔라를 추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어 하고 나머지는

저희 뮤지컬 오페라에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388님입니다. 명절 전날 아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본의 아니게 가족 모두가 연휴를 집에만 갇혀 지냈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명절은 난생 처음인 듯해요. 요즘 독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오페라 첫 곡날 건강하게 만나요 해주셨습니다. 아, 오히려 코로나가 그 이런 소가족들, 핵가족이라고 해야 되죠. 핵가족의 행복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갖다 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그 에너지 받고 나서 아, 가족들 만나길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몸 한켠에선 휴식을 원한다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표보이스님입니다. 이번 주는 사연 쓸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두 가지쯤은 야구 관련된 거라서 징크스 깨질까봐 못 쓰고 있어요. 야구는 징크스에 취약한 스포츠거든요. 입이 근질거리는 중. 테디는 연휴 때 뭘 만나게 먹었나 궁금하네요. 이셨는데 전 연휴 때 계속 극장에 있었고 그래서 추석이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위에 진짜 버금가는 그런 마음들을 무대에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극장에 계속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징크스라는 게 궁금해요. 과연 본인이 해서 승률 100%의 징크스면 그게 완전히 징크스가 맞을 것 같기도 해. 입이 근질거리고. 근데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구가 안 진다. 그랬는데 야구가 진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단추를 잘못 채워봤더니 또 이겼네. 그 단추를 또 계속 야구 때마다 잘못 꼈는데 또 계속 이겨. 그러다가 다섯 번을 못 넘겼어. 나 이번에는 세수를 안 하고 나가봤네. 그랬더니 또 이겼어. 이렇게 징크스를 늘려가는 건 전 또 징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베르테르님입니다. 전 명절 때 깻잎 새우전을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내년엔 200마리 넘게 할 것 같네요. 아, 근데 새우전 좋아요. 왜냐면 보통 전집에서는 칵테일 새우를 많이 쓰죠. 조그만 거 냉동. 왜냐면 그게 까져있고 편하죠. 근데 이걸 대하랄지 흰다리 새우랄지 이런 큰 새우들 해서 전하면 이 사실 요리는 재료가 반인데 칵테일 새우 그거 얼마나 쌉니까? 아르헨티나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새우로 하면은 야 이거는 그냥 맛이 포장됐죠. 왜? 전도 간이 필요하지만 간을 그리 안 맞춰도 되는 메뉴 중 하나죠. 간장이란 걸 찍어 먹기도 하니까. 아무튼 200마리 아주 멋집니다. 저도 하나 먹고 싶네요. 해롱이님입니다. 우리 집은 전 부치는 라인업이 매년 같아요. 육전, 동태전, 꼬치. 저는 부치면서 먹는 게 뜨거울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저는 특히 그 동그랑땡 막 이런 거 뭐 아니면 계란 그 물 입힌 거 그거 진짜 아주 뜨거울 때 바로 먹는 게 맛있죠. 근데 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육전, 동태전 별로 다 안 끌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새우전은 좀 끌리네요. 떼끼로님입니다. 이젠 추석상쯤이야 눈 감고도 차리지만 어깨가 뭉치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도 차례 후 식구들과 정종 한잔하며 음식 먹을 때는 행복합니다. 친정 식구들과는 명절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동안에 변천사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식구들과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절이 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식구들을 보겠어요. 그죠? 아, 정말 식구들과 모여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사는 얘기 듣고 물론 그 안엔 잔소리도 포함되어 있고 따뜻한 말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은 역시 우리 집이 더 좋지라는 그런 자랑도 섞여 있는 그래도 다 같이 모이면 좋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불 속 행복 만끽했어요. 이 편백나무 펜션에서 여러 번 잡았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향이 좋으니까. 며칠 전 추석 특집으로 K가곡 경연 대회를 했어요. 제가 나름 우리 가곡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국 성악가들이 부르는 가곡들 중 처음 들어보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 프로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한국 가곡 부르는 경연 대회래요. 근데
당연히 많이 모르죠. 예를 들면 나 가요 좀 알아 이랬는데 요즘 뭐 에스파랄지 아니면 뭐 코르티스랄지 뭐 이런 가수들 나와갖고 요즘 노래 부르면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이 가곡도 그렇거든요. 매년 가곡 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발표를 통해서 많은 가곡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많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신 거죠. 재밌었겠네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매주 신청해 주시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듀에토의 제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포르쿠아모 레베이의 마스네 베르테르,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깨우는가, 테너 벤저민 베른하임의 노래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는 20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태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바로 이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4일 오늘은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첼로 협주곡 1번이 초연된 날이기도 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을 맡았던 무스티 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1: 우리나라 축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또 한 번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 첫 경기 카타르전 해트릭의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도움 2개까지 빛나는 카드였던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까지 책임졌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일본의 흐름을 뺏긴 대표팀은 후반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민혁의 투지와 엄지성의 침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에 무게를 더 실은 일본은 후반 34분 이시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매섭게 몰아쳤지만 우리 대표팀은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90분의 혈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1-0 승리.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결승에서만 3연승을 거뒀고 이번 대회 야구와 남녀농구, 여자 핸드볼 등 일본과의 구기종목 결승에서 전승의 기록도 완성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민성은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홍, A대표팀의 부진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이영재입니다.
1: 남자 양궁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2: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선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0: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대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우드와 휴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우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1: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소중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미국 무대에서 안정적인 투어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3: 한국 남자 골프가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그룹과 한타차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김주영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샷과 퍼트를 앞세워 대회 마지막 날 6타를 더 줄였습니다. 프레지던트 컵에 이어 곧바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1, 2라운드는 시차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3라운드부터는 완벽하게 제 기량을 찾았습니다. 김주영은 결국 합계 18언더파로 2위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남자 골프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의 문도혁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 It's unbelievable. You know, I had one goal and to be able to represent Korea and to win the gold medal. It's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in my career. You know, I come a long way and you know, this feels amazing.
3: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김주영은 일찌감치 이번 대회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2022년과 2023년 PGA 투어 3승을 거둔 김주영은 타이거 우즈에 이은 26년 만에 최연소 우승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세계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영은 올해 완벽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으로 투어 4승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병역 혜택으로 안정적인 투어까지 보장받게 된 김주영에게 2026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 우리나라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연이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여자 리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채연은 8명이 겨룬 결승에서 유일하게 50개의 홀드를 모두 터치하는 톱에 성공해 47플러스를 기록한 라이벌 일본의 모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콤바인의 천종원 이후 8년 만입니다. 서채연은 볼더링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개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리드에선 이도현이 38개의 홀드를 터치하며 동메달을 추가해 역시 이번 대회 두 개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그제 오후 주택대출 모집인 페이지가 반복 정보 조회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출된 정보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공개 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5: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최근 공격을 받은 은행뿐 아니라 OTT와 유통서비스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킹이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7: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저희 쿠팡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8: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9: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철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신호체계를 바꾼다든가 막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0: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700km 정도 비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기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테이블에 앉은 남북은 나흘간의 신경전 끝에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공식 사과로 해석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11: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0: 하지만 평화 기류는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유감은 도의적 표명일 뿐 사과가 아니라고 전면 일축했습니다.
12: 만약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민족화해의 귀중한 싹은 된소리를 맞게 될 것이며
10: 서부전선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규정한 군은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3: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0: 하지만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경선 요새와 명분을 쌓고 있는 북한이 유감 표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4: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예.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그냥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10: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여정이 지목한 동부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과 사과 거부, 그리고 대화 재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된 평화 공존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7: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9: 김나입니다.
1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0: 면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드의 2부 첫 곡,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깨졸리더만이나 그대의 찬손, 첼로와 현악 앙상블을 위한 편곡이었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모리츠 부르크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인테데이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특집으로 오페라가 아니라 극부수 음악, 페르킨트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엘렉트라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본 분들 많으시죠? 우선 제가 봤으면 많이 본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영화에는 미케네 왕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아가멤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재밌겠네 벌써.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아가멤논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고향 미케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가멤논은 고향에서 아내 클리템네스트라와 그녀의 그 바람핀 상대 정부 아이기스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가멤논의 딸이 오늘 오페라의 주인공 엘렉트라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엘렉트라는 이 단 한 가지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언젠간 남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아이기스트에게 복수해 주리라 라는 거죠. 살로메가 한 여인의 욕망과 집착을 그렸다면 이 엘렉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는 이 감정 바로 복수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엘렉트라 역의 이 비르기트 닐손 그리고 클리템네스트라 역의 레지나 레스닉 그리고 크리소테미스 역의 마리 콜리어 오레스트 역의 톰 크라우제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면 미케네 왕궁의 안뜰이 보입니다. 시간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고요. 왕궁의 하녀들이 물을 기르면서 엘렉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채팅방이 꼭 물을 기르면서 아니면 빨래를 하면서 그 여자들의 채팅방이 시작되잖아요. 카톡을 여기서 주고받은 거지 거의. 그죠? 요즘 엘렉트라는 제정신이 아니고 지저분한 차림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다녀. 아버지 아가멤눈이 살해된 뒤 엘렉트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매일 아버지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녀들은 그런 엘렉트라를 조롱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엘렉트라는 그래도 전왕 아가멤논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여전히 공주의 위엄이 있어! 라고 하자 뒷담을 하던 이제 하녀들은 지만 잘났지 성성성성성 하면서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엘렉트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엘렉트라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가멤논, 아가멤논, 무덤에 나와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엘렉트라는 언젠간 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와 이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트에게 복수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남자 이제 또 동생이랑 같이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복수가 이루어지는 날 자신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승리의 춤을 추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동생 크리스테미스가 나타납니다. 이 크리스테미스는 여자 여동생이었네. 언니와 달리 복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왕궁을 떠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난 언니처럼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난 여자야. 아이를 낳고 싶어. 난 궁전도 싫고 그저 농부의 아내라도 좋으니 더 늙기 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엘렉트라에게 클리템네스트라와 아이기스트가 언니를 가두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같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가 됐어요. 외로운 거죠. 그때 왕궁 안이 소란스러워지고 두 사람이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가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편 아가멤논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재물을 바쳐도 악몽이 사라지지 않자 엘렉트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느냐? 엘렉트라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느냐? 어머니 질문에 엘렉트라는 대답합니다. 여자를 죽여야 해요. 그 제물은 소녀도 처녀도 아니라 남자를 알아버린 여자여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은 남자가 바쳐야 해요. 그 남자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어떤 복수

하는 거지? 이 궁전의 혈통일 수도 있어요. 라고 덧붙입니다. 클리템 네스트라의 얼굴이 두려움이 감돕니다. 엘렉트라가 외국으로 간 동생 오레스트에 대해서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외국으로 보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왕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에게 황금도 많이 보내줬지. 이런데 이제 동생도 죽인 건 아니겠지, 엄마가? 에이, 엄만데. 그러자 엘렉트라는 대답합니다. 당신 속내를 내가 다 알아. 오레스트가 두려워서 그를 내쫓은 거지. 황금을 준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죽여달라고 보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말한 재물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외칩니다. 당신의 피가 필요해. 내가 동생을 시켜서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시녀가 달려와서 클리템네스트라에게 무언가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클리템네스트라는 갑자기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크리소테미스가 뛰어나와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레스트가 죽었어. 이 엄마 맞아?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식에 엘렉트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레스트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제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구나. 엘렉트라는 크리소테미스에게 함께 어머니와 아이기스트를 죽이자고 하지만 겁에 질린 크리소테미스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달아납니다. 결국 이 엘렉트라는 혼자서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했고 아버지가 살해됐을 때 사용됐던 도끼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끼로 이마까 옛날에 그 일본 이름 이때예요 이러면서 비사이로 막까 막 가장 날씬한 사람 잔인한 사람은 도끼로 이마까 막 이랬었는데 그때 낯선 남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엘렉트라는 낯선 남자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오레스트의 죽음을 알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엘렉트라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오레스트의 누나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엘렉트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오레스트였습니다. 엘렉트라는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레스트! 이 장면은 엘렉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유명하죠. 그 거의 오디세이에서 그 사람 이 허름하게 왔다가 나중에 그 활로 다 쏠 때 왕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다시 만난 엘렉트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레스트가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아가멤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렉트라는 동생 오레스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외의 기쁨을 나눌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될 때야. 마침 지금 궁전 안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오레스트는 시녀의 안내에 따라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클리템네스트라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오레스트가 어머니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이기스트는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엘렉트라는 그런 아이기스트에게 아주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서 그를 왕궁으로 안내합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기스트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오레스트가 아이기스트까지 죽이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복수를 끝낸 겁니다. 왕궁 안에서는 오레스트를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크리소테미스도 뛰어나와서 언니에게 복수가 이루어졌다 외칩니다. 언니 복수가 이루어졌어. 오레스트가 아이기스토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어. 엘렉트라는 평생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엘렉트라는 말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춤을 춰. 그리고 미친 듯이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 오페라인 살로메에서도 이 소프라노가 7배일의 춤을 길게 췄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만 죽어나가요. 왜 항상 테너는 안 추고 소프라노만 춰?

엘렉트라는 자신이 오래전 꿈꿔왔던 승리의 춤을 춥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엘렉트라는 그 복수가 완성된 순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크리소테미스는 쓰러진 언니를 바라보다가 왕궁의 문을 두드리면서 동생을 부릅니다. 오레스트! 오레스트! 그리고 강렬한 관현악과 함께 오페라 엘렉트라는 막을 내립니다.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였는데 어떠셨나요? 이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듣다 보면 유난히 소프라노의 존재감이 큽니다. 살로메의 살로메, 엘렉트라의 엘렉트라, 그리고 이후에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까지 소프라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의 아내 파울린의 대아나가 바로 소프라노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슈트라우스는 아내를 위해 많은 가곡을 쓰기도 했고 파울리네는 그의 음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슈트라우스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악기도 있습니다. 바로 호른인데요. 이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가 당대에 뛰어난 호른 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트라우스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래서인지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들어보면 오케스트라에서도 호른이 인상적으로 활약하는 부분이 많고 호른을 위한 작품도 여러 곡 남겼습니다. 그의 호른 작품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중 1악장 라르스 미하엘 스트란스키의 호른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4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뿌띠 뒤더클은 하루 쉬고 전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4.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영남 해안 지역에 먼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이 되면 수도권을 시작으로 월요일인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곳곳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마라톤으로 여의도 부근 일대에 통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의공원 일문을 출발해서 서울교 북단을 지나 여의하부도로를 거쳐 서강대교를 건너 다시 여의서로를 지나서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되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통제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멀리 경산 진입로 갓길에서는 현재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알래스카에 전례 없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8: 공화당 후보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행보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압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알래스카를 언급했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9: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무더기로 올렸습니다. 먼저 알래스카는 자신이 출마했을 때마다 승리했던 특별한 곳이라면서 알래스카에서 누구도 내지 못한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 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로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게 영광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그러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 전사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댄 설리번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다시 언급한 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나 투자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압박 뒤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투자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5천 달러 지급 공약에 이어 노년층 2천만 명 이상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1: The payments will be going out.
12: 며칠 안에 지급이 시작돼 거의 즉시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미국 국민과 미국 노년층을 보살피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또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45% 더 많은 표를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내 이름이 있다고 여기고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7: 네, 그럼 11월 중간선거 지형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9: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현재로선 공화당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2일부터 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조차 이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죠. 알래스카주에서 메리 펠툴라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로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43%보다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공화당 텃밭이죠. 텍사스 주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켄 팩스턴 후보에게 6%포인트 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와 아이오와 1932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무했던 캔자스에서도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나면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뽑는데 현재 무소속을 포함해 47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소 4석을 더 확보하면 다수당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주, 텍사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주에서 이 상원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12: 민주당이 상원을 탕환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도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 정치 공공정책 교수입니다.
9: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실망, 또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사우디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격렬하게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 사우디 측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며칠 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13: 예멘 수도 사나에서 현지 시간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이 잇따랐습니다. 반군 후티 매체인 알마시라 TV는 사우디가 사나를 26차례 공격했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병원 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 병원과 의료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법규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후티 반군 보건부 대변인입니다.
13: 같은 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알마시라 TV는 사우디의 도발에 대응했다며 리야드 등지의 석유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양측 간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만간 사우디 측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계획을 지역과 서방 소식통 6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지휘를 받는 예멘 정부군이 지상 작전을 주도하고 사우디군은 공습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작전 규모에 따라 예멘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 세력 10만 명 이상이 동원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핵심 목표는 지난달 후티 반군이 해안을 따라 진격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면서 거둔 급속한 전과를 되돌리는 데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공세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식통 6명이 전망하는 공격 개시 시기는 가까이는 일주일 이내, 멀리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후까지 편차가 큽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미국은 사우디의 강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멘 분쟁 군사 개입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7: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14: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15: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16: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4: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여전과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회의 소집을 앞당긴 걸로 보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경찰이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4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만든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17: 클레오?
1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교통안전 1분 턱.
20: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날씨와 함께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오후까지는 경부 동해안에 비가 약하게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가을 축제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죠. 개천절 연휴 곳곳에 행사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어제부터 도산대로는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로 이태원로도 녹사평역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사이가 양방향 전면 통제입니다. 또한 금천 시흥 행궁문화재로 은행남으로도 대우당 약국에서 시흥 5동 주민센터 사이가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마라톤 행사 준비로 여의대로 공원 1문에서 서울교 북단 쪽으로는 하위 2개 차로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의서로가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 광흥창역에서 서강대교 북단을 지나 남단 쪽으로도 통제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주요 고속도로들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과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서해대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개천절 연휴 이틀째 날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 시간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 바로 보내드립니다. 스펜더 발렛의 트루.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스펜더 발레의 트루 추억의 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 전에 듣고 오신 이 시간 첫 곡이었어요. 오늘도 7시 뉴스 앤 뮤직부터 출발해서 늦은 밤까지 매시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신청곡 사연 받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음악 두 곡을 더 만나보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Crowded House의 Don't Dream It Over, James Morrison의 You Give Me Something.

와이테나리오 7시 뉴스 앤 뮤직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남자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대회 결승에서 후반 16분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올린 크로스를 엄지성이 두 번의 터치 이후 왼발 슛으로 골 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엄지성은 이번 대회 카타르와 첫 경기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선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을 도왔고 결승에서도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업건별 협회장과 또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건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2억 원 금융위원장에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하현상의 페인,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하현상의 페인,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발해 단식 중인 전국 공공산업노조연맹 이재용 위원장을 찾아 당이 정부와 노조 간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와 전문가가 합심해 통폐합 관련 수기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 주장에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에서도 천천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김 대표에 앞서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재명 정부에서 무작정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 틀리거나 졸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구제역 발생 지역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소농장을 검사한 결과 소 10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우선 감염된 소 10마리를 처분하고 증상을 보이거나 항원 양성으로 확인되는 소가 있다면 그 개체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시아의 사랑의 인사 전해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는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내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5.4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서늘함은 감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남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에는 오전까지, 영남 해안은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밤이 되면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내일 오전 월요일까지 오전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 아침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 올림픽대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마라톤 행사로 현재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의대로 공원 일문에서 서울교 북단 쪽으로는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 광흥창역에서 서강대교 북단을 지나 남단 쪽으로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다가 서강대교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오늘 폼 미쳤다
9: 미쳤다
1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1: 미쳤다 오, 오,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합니다. 여당은 북한 지뢰나 레버리지 ETF 등 불리한 이슈에 내란 논란으로 방어를, 반면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 주말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청년들 앞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논란을 겨냥해 계엄과 전두환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건 헌법 밖에 있는 거라며 개헌으로 이들이 국회에 못 오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윤석열의 내란 성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18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그 쿠데타의 내란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1: 민주당은 이진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윤리위 개편까지 검토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긴장감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더해 북한의 지뢰 미사일 도발과 인사 참사 논란까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3: 정치적 공세보다는 좀 민생에 앞서서 국감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0: 바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 당정이 함께 국정감사 철벽 방어를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다만 정청래 전 대표 체제 평가가 불가피한 지방선거 백서 발간이 예정되는 등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례에 이어 주말 시내 한복판 대규모 장외 집회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과 원내 송곳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4: 대한민국이
0: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부동산도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1: 국감 증인 1순위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는 등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5: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책임을 소상하게 묻는데 오늘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되리라고.
1: 다만 국감과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장 대표 거취 논란 등 내홍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정면 승부가 이어질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내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번 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7: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좀 부적할
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8: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6: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 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9: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부기장이 과거 극단주의 성향을 이유로 비행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도 승객들을 구한 기장은 모두가 죽게 둘 수는 없었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0: 이스라엘행 여객기 조종실에서 부기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플라이 두바이 소속 스미트 마차르 기장.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승객들을 포기하지 않은 인도 국적의 기장에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랑스러운 영웅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마차르 기장은 모디 총리와의 화상 통화에서 당시 심하게 다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체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조종실 문을 열어 승무원과 승객들이 부기장을 제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물론 내 목숨을 건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패스플라이 두바이 기장입니다.
10: 기장에게 비상용 도끼를 휘두르고 182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부기장 하맘 알 하마미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P 등 외신은 이 사건이 부기장의 단독 범행인지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만 국적의 부기장 알 하마미가 극단주의적 성향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처분에도 이후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플라이 두바이에 채용됐고 보안상 민감도가 높은 이스라엘 노선에 투입된 겁니다.
12: Now we don't know whether Fly Dubai was aware of
11: 지금은 플라이 두바이 측이 부기장의 이런 급진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는지 철저한 신원 조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NN 기사.
10: 플라이 두바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당국은 지금까지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행 상업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양국은 발이 묶인 승객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송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좌우할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떠오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부,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현재 상원은 53대 47, 하원은

0: 218대 214로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을 공화당이 유지하느냐, 민주당이 탈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됩니다.
1: When I'm in the ticket, Republicans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공화당은 늘 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이나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중간 선거일까지 32일 전국 유세에 돌입한 트럼프는 자신을 후보로 여기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기 첫해 관세 전쟁, 올해 이란 전쟁으로 대표되는 트럼프표 통치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 때문에 졌다는 성적표와 함께 남은 임기 2년 공화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정당 지지 성향을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앞섰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0석 이상을 얻어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경합주 7곳 중에서 민주당이 4곳 이상을 빼앗아 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1: 유권자들은 우리가 보여준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0: 미국의 중간선거는 2년 뒤 있을 대통령 선거의 예선전 성격도 같습니다. 대권 주자들은 자신의 선거 승리나 지지 유세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라이징 스타로 떠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존 오소프 조지아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주목받고 있고
2: It's the election that defines all the elections we've had in
1: 제가 살면서 치른 모든 선거를 통틀어 이번 선거는 다른 모든 선거보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선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0: 정치적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중간 선거를 연설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0: 이란 전쟁에 대한 피로감 속에 생활비 정치와 이념 전쟁까지 뒤섞인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전의 색깔을 결정짓는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명의 발표문을 통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700km 정도 비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북한 미사일 능력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목함질의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기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질의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테이블에 앉은 남북은 나흘간의 신경전 끝에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공식 사과로 해석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5: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1: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5: 개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4: 하지만 평화 기류는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유감은 도의적 표명일 뿐 사과가 아니라고 전면 일축했습니다.
6: 만약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1: 조선중앙TV
6: 민족 화해의 귀중한 싹은 된소리를 맞게 될 것이며
4: 서부전선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규정한 군은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7: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4: 하지만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0: 국경선 요새와 명분을 쌓고 있는 북한이 유감 표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예.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그냥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거죠.
2: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 김현정
1: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0: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여정이 지목한 동부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과 사과 거부, 그리고 대화 재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된 평화 공존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점심 또 안 먹어요?
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0: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YTN is a friend.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밤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자체는 적은 편인데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갔는데 홍주문터널 안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고요. 이후로 정릉터널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한 현재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마라톤 행사로 현재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의대로는 공원 일문에서 서울교 북단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의서로도 국회 산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 그리고 광흥창역에서 서강대교 북단을 지나 남단 쪽으로도 계속해서 통제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인데 늦은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죠. 이 아침과 오후 시간이 가을 감성을 바깥에서 즐기기 딱 좋은 타이밍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카펜터스의 목소리로 8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Close to you.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10월 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뮤직 카펜터스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연휴 이틀째 날인데 평소의 일요일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어디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낮 시간 활용하시고 밤까지 계셔야 된다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9849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은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날이 맑을 때 밖에 안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몸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산책 정도가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3025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5532님, 그리고 앱 채팅창에 애청자분들도 들어와 주신대요. 저희 신청곡과 함께 준비된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Walk of Life, 길버트 오설리번 Alone Again, 미니 리퍼튼 Loving You,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4명, 이른바 4통을 통합해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을 지지한 동지들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건강 악화로 입원을 했다 퇴원한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속에 유경수 여사 자리에 총알 자국이 있다며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폐륜 굿즈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메가박스는 해당 굿즈를 즉시 전량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홍정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고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의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에 알래스카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라며 자신이 알래스카에 출마할 때마다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에 대한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내일까지 놀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그러니까요. 10월 시작하자마자 딱 이렇게 연휴가 길게 생겨서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나오네요. 4723님. 통했군요. 지금 선곡은 아침 평일 프로그램인 해봅시다를 연출하는 김세령 PD가 노래 선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음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곡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자, 이 노래도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10월 4일,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게임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다빈은 대회 결승에서 중국 무원저를 맞아 첫 라운드를 승리하고 두 번째 라운드를 내줘 1대1로 맞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속 몸통 발차기를 성공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스페인에서 87세 노인 강제 퇴거 사건으로 촉발된 주택난 항의 시위가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일 스페인 전역에서 주택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추산 7명, 7만 명, 주최측 추산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임대료 제한과 함께 총파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푸에트라테솔 광장에는 약 2천 명이 천막을 치고 7일째 농성 중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의 뮤직 달인의 소란스러운 마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 9시 뉴스의 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0: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3: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4: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7.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차츰 날이 흐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지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제주에, 오후까지는 영남 해안 지역에,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계속해서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홍주문 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있고요. 이후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문 터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 도심에서는 정조대학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4거리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청에서 서울역, 삼각지역, 신용산역을 지나 노들섬에서 노들나루 공원까지 이동할 예정이고요. 이동 경로에 따라서는 부분 통제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 공백에 놓인 가운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심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이번 달 말에 종료됐는데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게이트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꼬박 두 달 만에 첫 기일이 열렸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 팽팽한 재재청 갈등 속에 대법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된 김 씨의 전원합의체 심리 핵심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김 씨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유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기일에 주요 법적 쟁점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3: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속행이 될
0: 수도 있어서 법원
3: 행정처장입니다.
2: 문제는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이번 달 말 종료된다는 겁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 기한을 갱신해 더는 늘릴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이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될 매감 매직 혐의 사건을 토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 기일이 차일 피일 밀리는 사이 특검법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도 훌쩍 넘겼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는 특검 기소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규정대로라면 지난 8월 최종 선고가 확정됐어야 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해석과 인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향후 하급심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제2금융권인 예가람 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그제 오후 주택 대출 모집인 페이지가 반복 정보 조회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공개 정보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